0: 첫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 연유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스케이터헤드 모먼츠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1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 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심가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육자배기토리의 남도음악과 그리고 메나리토리로 이어집니다.

0: 마지막 공연은 그다 같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합부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구세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 굿음악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굿, 바로 저승혼사굿인데요. 올해 굿음악축제에는 진도, 동해안, 제주 등세 지역의 보존회가 참가해 지역마다 이어져 온 저승혼사굿을 한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저승혼사굿, 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 만나러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4: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굿,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굿음악 축제.
5: 친구의 손 씻을 물을
4: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혼사굿.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0: 국립 남도 국악원에선 매년 구두막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구두막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 혼삿굿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1: 이 구두막 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 혼삿굿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 혼삿굿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 혼삿굿. 이번 네,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 혼삿굿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2: 옛날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축제의 첫날인 6월 4일, 진도 시킨굿 보존회의 저승 혼삿굿이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홀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존회 망자 홀레꽃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한 쌍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시고 왕생은 절도 아.
1: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이를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의 한에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0: 혼사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기 한을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그 부모님의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모든 분들이 봐서 이제는 이런 곳도 또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도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됩니다.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it's very amazing.
5: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말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도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6: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통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예. 반갑습니다.
6: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또 음악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공연 연출하고 있는 윤일상입니다.
6: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7: 에이
6: 진, 왜 A라니요?

0: 제조기는 기계죠.
1: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했어요. 제조인간.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0: 뭐 겨울 이야기.
1: 겨울 이야기, 예, 미녀와 야수, 뭐. 영톡스 클럽 정, 네네.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
0: 밀리언, 첫 밀리언 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1: 그 곡이.
0: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 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1: 그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0: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네. 네. 뭐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1: 많은 나타나 분,
0: 나타나도
1: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0: 자 다시 한번
1: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를 수
0: 해보세요.
1: 아 근데 노래를 너무
0: 오디션 한번 봅시다.
1: 아 너무 못해가지고
0: 에이비스 한번
1: 너무 못해가지고
0: 시작
1: 그대 모르죠
0: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0: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1: 그런 거죠.
0: 그럼요.
1: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제 KBS 있을 때.
0: 아 그래요?
1: 예.
0: 싱글 내셨어요?
1: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0: 아 진짜요?
1: 음원을 냈었죠.
0: 음원을.
1: 예예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0: 들어봐야죠.
1: 아, 절대.
0: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맞습니다만 자 박수
1: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지금
0: 아니 음정 박수 하시면 자 박수
1: 방송이 끝난 아침 문자를 두근두근 확인했지 왜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야, 알겠습니다
0: 그렇구나 네네.
1: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0: 세 번째로
1: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네.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0: 살다 보면 했었죠.
1: 어린 송화와 어른 송화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0: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1: 아,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뭐 합니다.
0: 조강아 당시 작가님.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곡이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네,
1: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0: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1: 그렇죠.
0: 네, 지금도 예.
1: 이번에도
0: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줬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네.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 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1: 아, 네, 네. 그래서,
0: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1: 네.
0: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1: 네. 아니 사실 문화인 공감의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0: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에 일상이 빛나는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1: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0: 그렇죠.
1: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0: 오리지널 유봉.
1: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막 윤일성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 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0: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1: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0: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1: 네.
0: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0: 송화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동호곡을 쓴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1: 네. 네.
0: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 곡이 오빠인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조금만.
1: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0: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1: 아, 현재까지. 정말요?
0: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1: 더 재밌어요? 매력이 뭘까요?
0: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1: 예. 그건 뭐 대중가요 말해 뭐예요? 예,
0: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이제 무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1: 네.
0: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1: 네.
0: 우리 서편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1: 네.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네.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네.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의 본향인 남원에서 매년 5월에 열리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열리는데 네.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거예요?
0: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네. 국악 관련돼서 심사를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1: 네.
0: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1: 네.
0: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1: 난해하고.
0: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대중한테.
1: 길을 잃고.
0: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 많이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1: 어머.
0: 네.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1: 네.
0: 그 팀은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네. 또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0: 네.
1: 계세요.
0: 네.
1: 그래서 거길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0: 생황 들어가죠.
1: 어떤
0: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아, 생황 때문에요?
0: 네. 생황이라는 악기 연주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1: 네.
0: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가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콰르텟
1: 네.
0: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럼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컬 하나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1: 네.
0: 그래서 사실 건반이 드럼 역할도 하죠.
1: 네. 매력 그럼 딱 듣자마자 오,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0: 굉장히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1: 네.
0: 우리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1: 맞아요.
0: 이제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아주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네.
0: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1: 아 이걸 섞다.
0: 그래서 저는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1: 아
0: 항상 그러셨군요. 예를 들면 뭐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간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 한 거거든요.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1: 그렇죠.
0: 국어 전문가들 아니 모르죠.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1: 네.
0: 러브 이즈라는
1: 제가 곡,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0: 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도 키드,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 락 기타의 디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이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아, 대중들한테. 그래서 네.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 땅,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전주.
0: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스톤 기타도 들어가고
1: 아.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예,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1: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BTS 네.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가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상황에 네.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0: 제약을 하지 않고 많이 뻗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네.
0: 국악이라는 장르가
1: 네.
0: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0: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1: 네.
0: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1: 네.
0: 또 연희 하신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전혀 편하게 너무
1: 그럼요.
0: 고귀한 직업이지만
1: 네.
0: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1: 네.
0: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오, 새로운 네.
0: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 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예,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한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라는 법이 없습니까?
1: 아.
0: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잔피네 같은 그런,
1: 네.
0: 그런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0: 네, 그런 분들이
1: 제 동창이에요.
0: 아 진짜로요?
1: 네.
0: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1: 아.
0: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1: 네.
0: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그
1: 국악대전.
0: 국악대전에서 네. 나왔던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0: 네, 그렇죠.
1: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어요.
0: 일상 안에서 계속 국악이 들리고 또 어렸을 때 저는 상세, 저는 상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서 국악계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거군요.
0: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1: 그래요?
0: 네, 저희 때는. 막내동생 나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1: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0: 그거 배웠잖아요.
1: 배웠죠.
0: 요즘 친구들은
1: 단소 부르고.
0: 네네. 네.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조차도 안 해요.
1: 아, 맞아요. 요즘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거의 뭐 이제
1: 서양악기만.
0: 서양악기 위주로만.
1: 네,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는 거하고.
0: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려지고. 예.
1: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예,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 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뭘까요? 들어봐도 돼요.
0: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0: 불러주시면 또 오죠.
1: 아, 정말요?
0: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1: 아.
0: 네, 어쩔 수 없이 국악이랑 또 같이
1: 아.
0: 김유리 씨라는 네. 예,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예, 네. 예, 그분이랑 또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0: 아까 잠깐 박경수가 네. 가끔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1: 아, 네.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네. 뭔가 커넥션이.
0: 경수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야, 네. 아까.

0: 겠어요.
1: 뭐
0: 일상이.
1: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0: 음악이 일상인 눈일상.
1: 그렇죠.
0: 예, 일상의 문화를 더한 문화인공.
1: 그렇죠.
0: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1: 땡동댕.
0: 저는 진짜 약간 40대 이제 중반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1: 아,
0: 주어진
1: 저는 그렇게
0: 거나
1: 안 보이세요.
0: 감사합니다. 근데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1: 아, 그렇잖아.
0: 했는데.
1: 꿈이라는 거 아니야. 꿈 얘기 잠깐 하면, 저 어릴 일상의 곡 중에, Girls to Women이라는 곡이 있어요.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근데, 꿈은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0: 발레학원에서.
1: 발레 학원에서, 조그만 발레 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0: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1: 발표도 하고, 누군가한테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0: 와, 알겠습니다.
1: 그런
0: 그럼.
1: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 뛰는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0: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1: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아,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꿈에 관한,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꿈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1: 그것도 좋죠.
0: 하겠습니다.
1: 그리고
0: 꿈
1: 가수는
0: 3천 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1: 그건 안 되죠.
0: 안 돼요? 아니 돈을 드리는
1: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예.
1: 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0: 악기도 너무 좋죠.
1: 많은 분들이 기타 한번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뭐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0: 진짜 악기를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절대 안 되죠.
0: 정말 한 걸음 한
1: 내가
0: 걸음.
1: 노력한 만큼,
0: 그러니까요.
1: 딱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0: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1: 매일
0: 때까지.
1: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또 행복이 올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1: 끝났어요, 벌써?
0: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1: 한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0: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0: 무슨 말씀하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으실
1: 아,
0: 것
1: 그럼요.
0: 같고요.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거 한 부르면서.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0: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 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아,
2: 그럼 아지트인데.
4: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5: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린 느낌으로 구강 느낌을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틸. 네.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5: 민요의 미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을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옷 보입고
5: 티셔츠요?
2: 말만한데 상당히 대박.
1: 좋은데?
6: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니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싸름, 금달의 꿈, 풍구타령입니다. 서도민요 세 곡을 연곡하였는데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곡입니다. 남도 소리와 달리 콧소리를 섞어 얇게 떠는 창법이 매력적이며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경쾌한 멋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한예준 선배님의 기밀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기밀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화두에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 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세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개고리 타령, 너영 나영, 군밤 타령입니다. 먼저 경기 입창 개고리 타령은 앞산 타령, 뒷산 타령, 자진산 타령 등을 이어 부른 뒤 마감하는 성격의 노래이며 장단은 빠른 3소박, 4박자의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너영 나영은 너하고 나하고 라는 의미의 제주어로 함께 어울린다라는 뜻이며 음악적 구조가 명쾌하고 창법도 선명하여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흥겨운 가락의 민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군밤 타령은 볶는 타령 장단에 많은 엇박으로 되어 있으며 13절과 후렴으로 된 유절 형식의 곡으로 리듬이 장단마다 변화가 있고 생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무대는 은율탈춤 보존의 친구들의 은율탈춤 사과장 양반춤입니다. 탈춤의 대표적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인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한 조롱풍자 가장으로 하인인 말뚝이에게 양반이 조롱을 받는 대목이 돋보이며 양반 가문의 부인 세맥씨가 꼬두기를 낳게 되고 채파리가 등장하여 꼬두기를 달래며 꼬두기 타령을 부르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율탈춤 보존의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쥐! 나는 옛날 옛적 옛날 옛적에 날리던 말뚝이다. 팔도 구경하려고 떠났다.

0: 말뚜가!
1: 예!
0: 예끼놈! 양반이 부르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소인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옳거늘 내이 무슨 벌장머리인고!
1: 예!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뵈었기에 너무나 반갑고 얼떨떨하여 아그머니 채찍으로 대가리를 했습니다.
2: 에라 말뚜가!

0: 저놈의 댕구를 넣습니다. 나 죽는다.
1: 아, 이게 웬일이냐?
2: 양반 노릇은 못하겠어. 정말 댕구를 보면 기절하겠어.
3: 아따, 말 뚝가!
2: 예!
3: 아이고! 아이고, 형님들! 말뚝이가 나를 가라앉을래요. 어떡하다 말려도!
1: 이게 웬일이냐?
2: 양반님이 넘어지실까봐 다리를 보호했댔습니다!

새끼야! 이야, 그 녀석 참 잘생겼다. 후전자전이라더니 그 녀석 참 잘생겼구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새끼 낳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어디 한번 데리고 놀러보자.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까꿍. 우와, 하하하하하. 이야, 이 녀석 어디 한번 곳곳이 서봐라.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옳고. 자, 꼬둑이 타령이나 한번 해보자.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 꼬둑이 내 새끼야.

방실 웃는구나.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은 친구들의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 자라 목 내력 대목입니다.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며 자라의 목 내력을 듣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소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0: 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퇴짜를 후짜를 붙여 한번 물러보는디

로 논의.

0: 살펴보니 아무도 없고 누 말라버린 쇳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어떤 걸 납작이냐?
0: 하고 고함을 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0: 그 억센 발톱으로 다다복판을 탁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다다 겨우 이뿌리만 돼요.
1: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아이가 이것이 날도록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2: 예, 저는 수극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차라라 하오.

0: 달려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1: 오,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

꼬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 잡았던지 거기서 쫙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초무입니다. 초무는 이제부터 춤을 춘다는 서무의 구실로 궁중무가 있는데요. 오늘 추는 초무는 춤의 입문 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무로 굿거리 장단이나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서 추는 비정형화된 춤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나 극도의 예술성을 가미하기보다는 호흡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추는 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잊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철벙거지 남일구 홍단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 안에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이게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한 얄얄 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치를 제쳐 쓰고 소소리 광풍 걸음질을 걸어 칠미칠 툭 툭걸어 춘향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천천히 덩그럭 돌린다. 사또 엄령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너라. 그때여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 모른 줄을 모르고 한양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갈까보다 갈까보다

갈까 보다 바람도 소연한 꽃 부러움도 수역 넘는 수진지 날진지

합니다. 하나주 직녀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련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간디.

주고 이제라도 서 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

0: 마음을 듣고 영영이 멸이 되랴든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영 씨만

0: 본인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1: 저 89입니다.
0: 와
1: 너무 커요.
0: 진짜
1: 키가.
0: 실제로 보잖아요. 윤혁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1: 아유.
0: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1: 네.
0: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했잖아요.
1: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0: 6시간을.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1: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지금.
0: 오장. 아니,
1: 전라도 말로.
0: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세법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1: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0: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1: 맞아요. 네.
0: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중독이라.
1: 중독.
0: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1: 아유, 무슨
0: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1: 그 저는 어렸을 때
0: 네.
1: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0: 네.
1: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0: 진짜?
1: 네. 6학년 때였나?
0: 6학년 때? 13살 때?
1: 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0: 네.
1: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0: 네.
1: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0: 네.
1: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0: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1: 네.
0: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1: 네.
0: 혹시 윤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0: 네.
1: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0: 네.
1: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는.
0: 이제 신. 네.
1: 신이 만든 거예요.
0: 네.
1: 왜냐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0: 네.
1: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 물소리의 세기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1: 네네.
0: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우리가
1: 그렇죠.
0: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1: 고째
0: 소리의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1: 네네
0: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1: 네
0: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네네
0: 어떠세요? 해보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 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0: 네.
1: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0: 네.
1: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쌤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아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0: 네.
1: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0: 억이지만 네. 제 스스로도 어,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죠.
0: 네, 맞아요.
1: 잘 맞아.
0: 근데 다른 쌤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쌤 소리가 저한테 되게 어,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어, 그럼 이동백 쌤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치원장부터 이렇게.
0: 어,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어,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어, 어떻게 다른지.
0: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그래서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수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목소리도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체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0: 정확해.
1: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진짜
0: 중고째 딱
1: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체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체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디다 모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엇인 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는 것이었다.
2: 이때 마참 어느 때 보금방 조조온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의 봉황새 원경우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작 솔선제벽 시울야 아륜직명백한 솔선제벽 시울야 아륜직명백하이 유보규인새끼사 서식전전행무새 생즉장악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내가 아저널이 가이는 생색이로이기 성성지 흘려맞지 쾌척도 되겨니 쾌척도 되겨니 요성몽을 놀랄게야 백교지상으깨 꼬레노래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세 피읍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피읍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풍퉁둥대진예 출래연월다굴세 열고노던백하이 월명춘수 참모야 한발고인 해오

늘었다 울고 우는 가마이 급차하면 속가무요 여첨이요 소리 정해본자 캣들었다 작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무신새가 오느냐 첩보국이 온다 문지산에서 원한다 아시랑하게 들리고 군노한 죽은 온놈 둔봉지게 들리고 첩보국이가 울어 첩보국이가 울어 온다 이상가야 뻑뻑 철상가야 뻑뻑 들거리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경삼성우경 사람간장 녹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사람간장 녹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연이 거동 마라 암축은연우이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지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앉고 백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거라 오강변을 내려가니 그 백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인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에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던 아갈지 그때여 조윤은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어흠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 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성이 대장기로 장막박 불러서 보니 신사방에 꽂혀있는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러 장막이 웍끈 일진 풍성은 모정 선상이 공중 5번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조와 이미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집권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록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눈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여짜오대 제길 일모시에 난데 없는지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느심 없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리정강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통감진리탄 엄자는 오락식배 만다는 집을 오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말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정봉이 할일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껏 무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어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재주다 따라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려 사례 고도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과체를 생각하여 초계도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 팔로 공공체 춤통깍지고 아삼지마다 호문법 거들며 주먹이 터지게 되는 뻣뻣 허리 숙이고 흉어 복실만장 들밀듯 혼자이 안고 깍지쩍 깍지쏘 때때르지 피라라라라라 닿는 살이 터들어가서 서성정봉 담배도 떼지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0: 대단지는
1: 옥녀가 금강새를 밥만 딱 없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 뒤 사랑

동동대 사랑이야 유황나제 보사가 낫고 걸주나제 말이 날기가 안나고 오왕 부처나자 월성시가 안나고 항우가 안나제 꿈이니라고 여포나자 조선이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빈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제 절대가 인도 나구구구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후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을 바꾸려던 활씨의 벽을 가져가 홀거나 부도지산 등은 낭아지를 가져

밀화물수 산호오오오겠뇨. 금배지완을 가져볼 거나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구나 동동지가 내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대우고서 신랑은 발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을라느냐 식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발고 탁 뱉으면 껍질꼭질 남은 놈이에 건너온 산바위에 가서 살싹 붙어기에 넌 반시 홍실을 줄까 아주 축수의 산촌 무릉도와 폭소와 주려 유광을 중선 이거건 화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출거다 살아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지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으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웅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또 깊은 사랑 남장 복장도 저와 같이 다

달에 달에 꿰인 나라 보란원송이 거치 펌포 흔저 받은 사람 내가 만일곱 더라면 북유남아 우리 남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곤제야 화과 교내야 몸이 환일은 당일도다 기로아개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종자 요림 건절시와 절시고

0: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의철아.
1: 이야기를
0: 와줘서.
1: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1: 아 진짜요?
0: 너가 처음이야.
1: 아 진짜?
0: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1: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0: 오 진짜로?
1: 네.
0: 아니 감동인데 약간.
1: 큰 건 아니고.
0: 뭘까요?
1: 짜잔.
0: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1: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0: 오, 진짜 향이 난다.
1: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1: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0: 내가 한약재인가?
1: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0: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철아 너밖에 없다.
1: 그치.
0: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이거 다 뭐
1: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0: 왜?
1: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0: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1: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1: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0: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1: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0: 무튼
1: 네.
0: 무튼 너무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1: 또
0: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1: 네, 네.
0: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있었다가
1: 그렇죠.
0: 네.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1: 네.
0: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 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0: 아, 6시간.
1: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 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0: 좋다.
1: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1: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1: 네 뭔가
0: 오사스럽고
1: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0: 그렇죠.
1: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0: 네.
1: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1: 네.
0: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1: 네.
0: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1: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베비장 하자 해서
0: 네.
1: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베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0: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면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밌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도유람과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두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0: 오.
1: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1: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1: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1: 네.
0: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1: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다시 올라갈 적은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끼친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하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 알아봤지도.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출하고 방이라 한번 내기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 내기 같다.
3: 아.
2: 어이오 하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갔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1: 않았습니다. 님은
0: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늙으신 아버지가 침 베개를 도다가 보기 계시던 곳에

0: 얼쑤! 영변약사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라
1: 지흥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가 질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2: 10점 됐어요 이제.
1: 네.
2: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새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2: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0: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어,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0: 네, 그래가지고
1: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 상당히
0: 그쵸. 근데
1: 예, 넘어가 주신 예.
0: 아침에 레슨 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
1: 아,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어,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어,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0: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1: 그래요.
0: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1: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네. 예, 기대됩니다. 어,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통나무 이마린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청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0: 요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가 더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네.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예,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네.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네. 동해안 외
2: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네.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네.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진짜 멋있겠다.
0: 바다에서 에이. 막 그 방파제 파도가 쫙쏙 칠 때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네.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1: 네.
0: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1: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네. 있어요. 네.
1: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0: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1: 그
0: 있습니다.
1: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2: 초등학교 3학년.
1: 중2가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0: 잘 모르겠는데
1: 네.
0: 혼자 있고 싶어지고
1: 혼자 진짜?
0: 네, 그런 것
2: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0: 네.
2: 문을 쾅 닫고
0: 문을 쾅 닫아본 적 없어요.
2: 오, 착하다.
1: 문을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0: 없어요.
1: 없어요?
0: 네.
1: 이상 있을 것 같은데.
2: 다빈 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1: 네.
2: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1: 네.
2: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맞아요.
2: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0: 전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1: 권오선이란 래퍼가
2: 래퍼.
1: 쇼미에 나오는.
0: 네.
1: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와. 네.
1: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0: 네.
1: 한번 보여주세요.
0: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1: 유.
2: 유.
1: 예, 유 잠깐.
0: 네. 터치. Would you be my boy? Would you be my love? Girl, I might say no. I'm stuck.

0: 여기 같은
1: 아 거.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0: 건너선이랑 랩. 아,
1: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2: 더
1: 아,
2: 자신 네. 있는 부분을 한 거죠. 어,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어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2: 그래요. 예, 네, 뭐 워낙에 미녀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예,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미녀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 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무대가 갈수록 미녀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3: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 네.
0: 어떻게
2: 궁금해요.
0: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윤 친구인가 봐요. 그죠?
0: 예.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4: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0: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다부지다.
0: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1: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0: 예.
1: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0: 그래요.
1: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2: 어머.
1: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0: 네.
1: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네.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0: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공방을 몰라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듣는 아지트니까. 아,
1: 그럼 아지트인데.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1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2: 불맛이죠? 칼맛이죠?
3: 아니, 맛은 손맛이죠.
4: 손보고 가세!
5: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6: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Shake it!
1: 굴려!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송은 장관님을 엽시다. 이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태산과 제돌이 도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1: 네.
0: 아이,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잘했습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꽹과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짱구 치는 이상팀 리더 짱구 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0: 네,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0: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1: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1: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1: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닷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2: 밟아서.
1: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 밴드와 느다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좋아서, 누가시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에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아! 어서 나와,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2: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 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9: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혜로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바라보고 주도 제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듣는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하시는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노니 허물도 적을 뿐더러 이제는 춘향모도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 잔 얼근어요 마음 놓고 사랑가를 부르며 놀던 것이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니까.

0: 시작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아니 아... 왜 안 오는 거야?
1: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를 왜 불렀지?
0: 왜 여기다가 불러가지고 우리를 골타나 먹이는 거야?
2: 본인이 오라고 해놓으시고
1: 그리고 늦고
0: 응. 뭐야 여기 너무 시끄러워.
1: 늦었잖아. 어디야 도대체?
2: 레이스 타는 곳 아니에요? 이거
0: 바라바라바라뱀이요?
1: 레이싱카인가?
2: 레이싱카?
1: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0: 이 형이 원래 이거 하잖아 알지?
2: 네 맞아 맞아.
0: 그러면 상금을 막 5천만 원씩 받는데.
1: 진짜요?
0: 오.
1: 아, 아 그럼 우리한테 뭐 자랑하러 여기 부르는
0: 그런 거야?
1: 거야
0: 지금.
2: 어 뭐야?
0: 많이 뭐 이제 왔어? 온 거야 이제.
2: 어 뭐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1: 멋있다.
0: 무적 파워레인저.
1: 잠깐만 상호 오빠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수했을 수도 있잖아.
0: 아니야
1: 안 보이니까.
0: 배가 상국형 배야. 아, 어, 배가 상국형
2: 상점 맞죠?
0: 우와
1: 진짜 맞아요?
0: 형 후레쉬맨 같아. 후레쉬맨
1: 열리시세요?
2: 연대 와 진짜 멋있다는데.
3: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2등 정상호가 잡고 있는데
4: 자 다시 한번
3: 정상호
4: 바뀌거든요. 2라운드 바뀌었어요. 양상국 다시
3: 자기 자리를 찾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자기 자리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승의 양상국 선수입니다.
4: 그리고
5: 잘했다.
6: 자 상무님께서 가운데
0: 야 이거 비싼 거야 내가 볼 때.
2: 어 그래요?
0: 그지?
1: 엄청 비싸겠지.
7: 요거 3대.
0: 어?
7: 요거 3대.
1: 3대. 3, 뭐? 얼마?
2: 3대. 3대.
7: 와. 너무 덥다.
0: 야, 이거 형 거야, 옷?
7: 아이, 적게 있잖아.
1: 와. 여기 할머니도 서 있어요.
0: 야, 양상구.
2: 하도 근데 안 더워요?
7: 아?
2: 안 더우세요.
7: 방염 재질인데 내가 불타겠어.
1: 와.
7: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딥니까?
0: 영암이요.
1: 영암!
7: 영암. 어, 대한민국의 최초로 F1. 경기가 열린 영암 F1 서킷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영암입니다. 여기에서

0: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1: 예.
0: 여기는 영암에 있는 카트 경기장.
2: 아, 카트.
0: 카트 경기장, 카트 체험장이고.
1: 예.
0: 해밀턴 알아? 해밀턴?
2: 해밀턴
0: F1 선수?
2: 네.
0: 해밀턴도 이 카트부터 시작해서 F4, 와. F3, F2, F1을 간 거야.
2: 와.
0: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막 주니어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습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2: 대박.
0: 그래서 카트 프로팀을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1: 좋아요.
0: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아요. 네,
0: 가시죠.
1: 예. 우와.
0: 근데 나 이거 벌칙 같아. 아, 안 멋있는 것 같아.
1: 아니야, 멋있어요.
2: 멋있어요, 삼촌.
1: 와,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2: 신기해.
0: 여기는 카트장이기도 한데, 피트.
2: 어.
0: 그 각 팀의 피트야, 여기.
1: 아.
0: 여기 피트.
2: 조그만한 거?

0: 여기가 다 대한민국의 프로 레이싱 선수들.
1: 아, 진짜요?
0: 프로 레이싱 선수들.
2: 아,
0: 근데 이게 지금 작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1: 네. 근데
3: 엄청난 속도잖아. 1번이 타면 거의 몇 넵 타면 갈비뼈도 나가죠.
1: 아, 그렇죠.
0: 네.
1: 진짜로?
0: 와. 진짜 실제로 갈비뼈가 나가.
2: 몇 킬로미터 해요?
0: 네?
2: 몇 킬로미터까지 나가요?
4: 이 경기장 기준으로 지금 107km까지다.
3: 107?
4: 네네.
0: 아, 107km.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는 덴지
5: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아, 여기는 이제 레이스 드라이버를 꿈꾸는 네. 유소년들을 레이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주는.
3: 양성하고.
4: 네.

0: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1: 와우.
0: 미래의 꿈나무.
1: 어, 대박. 기대돼. 어, 무서운가 봐.
2: 야, 이거 봐.
0: 파이팅! 보여줘! 출발! 오!
3: 오! 소리 제일 첫 발라.
1: 와, 소리 대박이다.
3: 소리 발라. 오!
2: 우와. 우와.
4: 우리 여기 나가?
2: 야, 속도 봐. 갑자기 그냥.
3: 폭포는 돌아가는 거 봐요.
2: 우와.
3: 우와.
1: 아니 12살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11살이잖아요. 말도 안 돼. 이렇게 긴장하는 게 너무 잘해. 아~
0: 야~
1: 너무 멋있어.
0: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한번 다 타고 싶죠 보니까.
2: 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1: 네? 아, 그 무서워.
2: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걸로. 와, 나 진짜.
0: 이삼촌이랑 너랑 레이싱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5: 제가 이길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2: 한 30초, 40초 차이 날걸? 아, 맞죠?
0: 그러면 너랑 삼촌이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5: 삼촌이요.
2: 아, 이런 걸 잘 시켰어요, 대표님.
0: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5: F1 선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0: 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동경을
2: 하고 있어요. 아버님 어딨어?
0: 아버지. 이 카트, 이거 스포츠 카트 타고 가면 아빠한테 져요?
5: 아빠 웨이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
0: 오~ 오~ 아빠 어떻게?
2: 인정?
0: 아들이 더 잘 타요?
6: 제가 더 잘 타요.
0: 아니 웬만하면 아들이 잘 탄다고 해주는데.
3: 아니, 아버님도 자존심 있으시니까.
0: 웬만하면 아들이 잘.
3: 감사합니다. 헤드 커버 해서.
2: 형 이거 안 쓰나요?
7: 아, 저는 이렇게.
2: 형은 이거 안 쓰나요?
7: 개인 헬멧.
1: 진짜 하는 거 맞나?
2: 우리 이거 쓰는 건가요? 이거 쓰고 어머니야. 이거 쓰고 어머니야. 조금씩 먹어. 고등어 하나만 먹어.
3: 감사합니다. 한 가지씩이야.
2: 고기 조금 싶어요.
3: 한 그릇. 한 글자 더 주세요. 스프.
0: 에이, 여기.
2: 안 돼요. 조금 드세요.
0: 아, 빨리 헬멧 골라오세요.
2: 이거 밑에 어떻게 매?
1: 오. 아, 오케이.
0: 따라오세요.
2: 네.
1: 시싱 싱 시싱 싱.
3: 와.
1: 와.
0: 이거 앞에 신승태.
2: 저요?
0: 이름 서령.
1: 예.
2: 1번이에요. 네.
0: 왜 네, 타요? 안 좁아요?
2: 어 조금 좁아.
1: 오. 우와 뭐가 무서워.
3: 서령 안전벨트.
7: 발로 엉덩이.
0: 안전벨트 매고요.
1: 네.
2: 1번 신승태.
0: 2번 양상국.
1: 이람 페스트스 윤서령.
2: 와, 아니 이 형 전공하라 우리가 하면 안 되죠.

0: 빨리! 오, 서른 봐봐. 어, 대박인데? 오, 서른 봐봐. 어, 대박인데? 뭐야?
1: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서, 윤서려! 거기서! 거기서!
2: 비켜졌어. 아, 쓰리고 영암 양상국배 카트 대회.
3: 양상국배였어요?
2: 양상국배.
3: 아, 저 안 할래요. 안 나갈래요.
2: 카트 대회 3위 일행 트라이.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올라가십시오. 자, 그리고 2위 윤서명.
5: 와,
2: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불법 튜닝가 빠른 속도로 1위를 하신
3: 좀 쪼아주세요.
2: 예. 두구두구. 쪼개는 너밖에 안 쓰겠어. 예. 김승태.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5: 와.
4: 축하해요.
2: 축하. 기념 사진 있겠습니다.
5: 바르고 다.
2: 자, 앞에 보고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앞에 보고 샴페인 있습니다. 샴페인.
5: 네. 샴페인.
2: 자, 샴페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CG로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자, 샴페인. 자, 샴페인! 와! 와!
3: 와! 이거 바로 넣을까?
6: 자, 제가 처음에 엄청난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상품이. 자, 1등 하신.
5: 보유 그렇게.
7: 우와!
5: 보유 그렇게.
7: 우와!
6: 승태 씨 선물 받아가세요.
7: 우와, 뭐야?
5: 8kg. 이거 뭐예요?
2: 멜론.
6: 영화의 특산물입니다.
2: 아니, 멜론 박스에 뭐가 들지 없는데.
5: 이게 아니야,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2: 멜론 박스에 조심해봐야 돼.
7: 우와!
2: 진짜 멜론이야.
7: 우와!
2: 진짜 멜론이야.
7: 아니, 지금 왜 제가 1등 했을 때 선물이

0: 공룡인데 왜 다른 선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1: 공룡 장갑에 촬영 때
2: 너무나도 원성이 심하셔서 제가 원성이
3: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왜 저희가
3: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주 정확한 거야
4: 공룡을 축하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5: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키워드가 이제 뭐였죠?
4: 양산국
5: 아 클레오파트라의 선물?
3: 맥주, 맥주
0: 뷰티의 아니요 오빠
5: 맥주. 이게 아름다움이 그거잖아
0: 아름다움에 네
4: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맥주를 목욕했잖아
6: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사는 포테이토
5: 뭐야 이거?
6: 아니요? 맞죠?
5: 젊은 애들이 하는 거야?
6: 제가 포테이토 칩
3: 아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작가님이 하는 거 같아 왕 작가님이 하는 거
6: 아니 이거 다 아시지 않나?
3: 늙은 애들이 하는 거
5: 같아 아 진짜 너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주야 없다
0: 없어
5: 아, 아. 왕 작가님의 힘을
3: 작가님 죄송합니다
5: 아 나는 고등학교 그래도 늙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2: 자 늙은 애들 클레오파트라 만나러 갈게요
5: 네. 클레오파트라를 보러 가봅시다
0: 와.
5: 나 이제 이거 벗는다 뭐 벌칙이었어 이거
3: 영감이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는 거
6: 맞아요
5: 뭐야? 이거 달려있다.
3: 무화과!
0: 엄청 많아요.
5: 와, 이게 무화과야?

0: 얘 이름만 넣었다 봐.
1: 따도 돼요?
0: 어, 넣었다 봐.
1: 따도
2: 그
1: 돼요?
2: 빨간 거 봐봐, 그거.
1: 딴 사람이 먹는다.
2: 사장님! 사장님, 야, 진짜
3: 경찰서장!
1: 님 언니가 땄어요!
3: 여기 도둑
2: 연...
3: 야, 아, 있어요!
2: 연...
3: 경찰서죠! 경찰서! 사장님!
4: 아니 누가 또 우리 모아를 따고 그래요?
2: 빨리 오세요. 사장님 여기 땄어요.
1: 한국에서 모아가 따면은 운이 좋아진다고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2: 네. 우리 그런 말
3: 하지. 그런 말 하지.
2: 쟤 진짜 말 거짓말 잘.
0: 사장님 근데 이게 막 와서 이렇게 따면 안 되잖아요. 뭘 해요 사장님.
4: 근데 좀 봐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모르고 따는데. 우리가 봐줘야지.
0: 사장님 불러서 네. 갑자기 나오실 것 같아서. 사장님 그 초면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하나만 얼른 좀 맛 좀 봐도
4: 돼요?
0: 너무 이게 옛날 맛이 생각나서 하나 먹고 싶다.
4: 이렇게 해서 까서 합시다.
3: 어머니 이거는 농약 안 쳐요?
4: 안 쳐요.
3: 안 쳐요?
5: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0: 확 먹어야 돼.
3: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이렇게 까니까.
1: 대박이다.
3: 진짜 맛있다.
1: 와 대박.
3: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1: 와.
0: 어때 승태야?
3: 진짜 달아.
0: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3: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지 뭐 아이스크림 같지?
0: 그 단맛이 어떻게 고급스럽지?
3: 아, 너무
1: 진짜 맛있어.
0: 와. 사인 거면 이 사모님이 이거 무화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4: 무화과 많이 먹었어요.
3: 사장님 왜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6: 모아가를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4: 그 우리 질문이 아니요
3: 어머니가 이거 모아가를
0: 많이 드셔서 이렇게 미인이시니까 예.
1: 와 말씀이 없으셔.
0: 예? 어머니 미인 아니세요?
7: 뭐 대발을
0: 아, 아버지?
6: 예 피부가 모아가를
1: 피부가
3: 아니 그러니까 피부가 아니고
4: 얼굴은 안 이쁘고 피부만 좋아졌다.
0: 아니 미인이시잖아요. 네. 사장님 네. 미인 아니에요?
6: 아가씨들이 이쁘지요.
3: 아버님.
1: 어머니 이거 저희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0: 아니 진짜 결혼을 어떤 거 보고 결혼해서 처음에
6: 같은 면이기 때문에 아, 거의 알지요.
0: 어릴 때부터.
6: 예.
0: 어, 그 일대에서 가면 예, 어머님이 예. 최고 이뻤어요?
1: 부끄러운 짓.
0: 아니 어머님은 동네에서 아버님 최고 잘 생겼었죠?
4: 네, 그때는 되게 멋있었어요.
3: 와, 네. 그때는 뭐야?
4: 진짜, 그때는 엄청 멋있었어요.
3: 어. 어떻게 무화과를?
0: 아니 그러면 이게 무화과 농사는 이게 두 분이서 언제부터 지은 거예요?
4: 내려온 지 8년 됐어요.
6: 8년 됐어요.
0: 아 원래 여기 분은 아니구나.
6: 원래 아니,
4: 원래 여기인데 우리가 서울에 살다 내가.
0: 아 여기서 서울에 살다.
4: 비누 발명입니다.
0: 비누.
6: 원래 여기서 본 톡톡 무식이에요. 고향인데.
0: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가서 좀 도와드리고 가죠.
1: 네.
0: 아 좋아요. 가서 한번 보죠.
1: 네,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가시죠.
3: 우리 두 개 먹었으니까 저희 밥값 해야죠. 네. 무화과값, 무화과값.
0: 우리 좀 나눠서 한번 따볼까요? 그럼 저 엄마, 엄마 따라
3: 우리 아빠 편.
0: 네.

0: 어머니 이거 뭐 어떤 걸 따면 돼요?
1: 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여기 좋아요. 이렇게 여기 꼭지 있잖아요. 네. 꼭지를 자꾸 똑 이렇게 딱 따야 돼. 그러면 아~ 딱 따죠.
2: 쉽게 따네요.
1: 네. 잔뜩 좀 힘도 줘야 됩니다.
3: 야, 굵다고 엄마 여기
2: 벌어졌네요.
4: 근데 엄마 아까 아버지가 미인이라 안 하던데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다 늙었는데 혼낼 것도 없어요. 혼 안 해도 돼. 괜히 속아가지고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4: 근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 기촌 하신 거잖아요.
1: 네.
4: 근데 처음에 가자할 때
1: 아, 제가 가자겠어요.
4: 아, 어머니가?
1: 네.
4: 보통 우리 남자들이 가자는데. 네,
1: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나이 되면은 서울에서 할 것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이 좀 있었으니까 그냥 그 가서 무화과나 짓고 살자.
4: 땅이
1: 우리 아저씨는 안 내놓으려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와... 내가 내려와서 또 저기 치고 보니까 재밌거든. 그랬더니 아, 좀 더 일찍 내려올 것 같다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아... 재밌어요, 진짜.
4: 영암에 이 무화과가 유명한 거예요?
1: 영암이 그 옛날에는 이거 다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풍도 맞아서 좋고 또 기후가 영암 쪽이 더 따뜻한가 보더라고. 이게.
4: 아, 네.
1: 그래서 3호 쪽이 더 따뜻해요. 잘 돼요.
4: 엄마 한 몇 개 따볼게요. 네, 네, 다 따보자.
1: 그러세요.
4: 야, 레마 잘 익었으니까.
2: 네, 여기 하나 있었어요. 방금 어머니
1: 그
2: 보여주신 거.
1: 밑에 거 따시고 여기 체험하시고 가요.
2: 어? 바로 떨어지네. 좋다. 쉬워요.
1: 맛있겠다.
2: 이 차례에서 바로 먹고 싶어.
1: 가자. 빨리 채워요. 저 안에, 저 안에 거. 저 안에 거.
4: 우와, 잘 익었다. 아, 또 엄마 이거 바지 크네요. 엄마 요거 이게 찍 이거 찍 엄마.
1: 어, 야. 이렇게 다른 데 같으면 엄청 이렇게 줄룩줄룩 열려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빨라서.
4: 근데 이게 지금은 속화되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다 익으면 버긴데 다 따버려야 되겠네.
1: 많이 다 아니고요. 그래도 엄청 바빠요. 나중에 아... 막 한 나무에 막 열 개씩 익어 물어봐.
4: 요 이거 있다. 엄마 이거 익었지? 아니야. 엄마 이거 익었지? 아니야. 아 보는.
2: 아니 잘 탔는지. 잠깐만 잘 탔는지. 아, 딱딱해잖아.
4: 보는 데부터가 아니야.
2: 이거 잘못 봐봤어. 봐봐. 아니. 봐봐 잘못. 이게 딱딱하잖아요.
1: 야,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입 벌어졌잖아.
4: 사장님이 됐다.
1: 입이 벌어졌어. 입이.
4: 야, 요 안에 거.
2: 안에 거? 어. 이거? 어. 다 보인다.
1: 따도 돼. 이제 약간 벌어진 것도 따도 돼요. 예, 약간 벌어진 것도 따도 돼. 내일이라면 이거 안, 오늘 안 따면 내일 다 이거 망가져버려.
4: 야, 레미야, 저거 밑에 거.
5: 반대로?
6: 예, 반대로요.
2: 또? 반대 또? 오, 됐다.
4: 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싹 들으면 이렇게 톡 따지네. 오! 그래, 고고.
2: 자, 잘 따. 오, 땄어. 유아이. 먹어도 돼요?
6: 예.
2: 어, 바로 먹어도 돼요? 대박.
4: 도둑이야.
2: 아니요. 허락 받았어요.
4: 도둑이야, 제가. 제가 일 안 하고 먹어요. 아버님, 제가 일 안 하고 먹어요, 도둑이. 제가 먹어요. 일 안 하고.
2: 너무 맛있어, 진짜.
7: 택배도 못하고.
2: 맛있죠, 제가 일하다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나 계속 먹을 것 같아요.
4: 저 이름이랑 상궁경이 딸 거야. 아버님, 아 근데 아까 왜 저기서 어머님 이쁘냐고 물어봤는데 왜 한 번도 대답 안 하셨어요?
6: 네, 사실 이쁩니다.
4: 그죠?
6: 네, 이쁜데 제 또 얘기를 이쁘다고 못했을 뿐이지.
4: 아버님, 근데 어머니 몇 살 때 만나셨어요?
6: 23, 내가 26.
4: 그러면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6: 연애는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혼을 엄청 한 2주 만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4: 만난 지 2주 만에요?
6: 예.
2: 우와, 그게 가능해요? 네.
6: 지금 집사람하고 내 바로 우리 누님하고 담 옆집 이렇게 사는 사이라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었죠.
4: 아니 그래도 어떻게 2주 만에 어떻게
2: 그러니까요. 결혼을. 너무
4: 아니 아버지 먼저 결혼한 적 있어요?
6: 내일 약혼 한번 하고 안 그러면 난 내일 서울 올라가겠다.
4: 어머니한테?
6: 예.

0: 그래갖고 약혼하고 일주일에 딱 결혼한 거예요.
1: 어머님도 마음이 응. 있으니까
2: 그러니까.
1: 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잡은 거지.
3: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정인자.
2: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4: 아예 어머니께서 훔쳐가.
5: 빨리 여기 있다. 빨리 여기 여기 여기 있어.
4: 빨리 닥쳐.
2: 왜 저를 쳐다봐요, 오빠? 일 봐요, 일.
5: 여기 있다. 여기 있어.
4: 엄마 진짜 얘 열심히 안 해. 내 거 훔쳐갔어요.
2: 제가 뭐 하나 먹어서 미인이 돼서 눈을 못 뜨겠죠, 오빠? 어?
4: 미인 방면이라더니 없애야 되겠다, 쟤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2: 아, 찾았어요?
1: 어, 이거 이겼다.
5: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 많이 빼먹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4: 어머니 근데 안 힘들어요?
5: 힘들죠. 네. 엄청 허리 아파요. 그런데 또 하고 나면은 재밌고 아유 또 잘 왔다 그러지.
4: 그러면 이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요즘에. 네. 어떻게 뭐.
5: 나 저는 오라고 그래요 진짜.
4: 추천?
5: 예. 네. 어. 예 그냥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시골이 싫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4: 네 내가 그랬지. 예. 네. 네.
5: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시골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사흘이가 편해.
4: 아버지는 그래서 잘 그러면 일 도와주리고 잘해요?
5: 아이고 우리 아저씨 없으면 일 못하지. 아. 근데 시골은 혼자는 일 못해요. 아. 둘이 해야 돼.
4: 그러면 오빠랑 시골에서 살래?
6: 그래.
2: 뭐 선물도 없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 오빠? 응? 반지도 이렇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번 주에 몇 번째야?
4: 아, 자존심 상해.
5: 아이고, 아이고.
4: 오빠랑 무화과 평생 먹고 살래?
2: 무화과는 평생 먹고 무화과는 피어색 먹고, 무화과는 피어색 먹고, 오빠랑 보지 말까? 보지 말까?
4: 씨, 가져와.
2: 너
4: 이거 다 가져와.
2: 아, 다 가져와.
4: 다 내 거야.
2: 아, 아니, 너 아, 진짜 거짓 받은지 몰라. 어머니, 같이 가시죠.
4: 야, 다들 열심히 땄습니까?
2: 네.
4: 아니 근데 아유 아버지 쪽이 영 안 땄네. 야 들어서 보여줘 봐봐 다.
2: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열심히 땄어.
1: 이게 많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익은 걸 따야죠.
4: 야 여기서 안 익은 걸 찾아봐봐.
1: 파릇파릇한 게 막
4: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2: 아니요 아니요 다 익은 거 봐봐요 오빠.
4: 아버지 우리 다 익은 거잖아요.
1: 이거 완전 안 익었어.
4: 너희 근데 일을 너무 안 했다.
1: 우리는 실수가 없어. 얘는 있어.
4: 해파랗다.
2: 아니요.
1: 얘는 아무거나 막 따더라고.
2: 태양 쪽보다 제일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1: 얘는 진짜 막 따더라고.
5: 여기 잘 땄어, 둘 분은 진짜. 내가 인정해.
7: 어머니가 이 또 한 밭 주인이셔. 실질적인 주인이 어머니더라고. 아,
1: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 그건... 땅이?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5: 근데 뭐하러 다 제한테 들어오거든요.
7: 어머니가 돈이. 내려오자고 해서 한 거야. 이게.
1: 아 이거 팔면은 어. 계좌가 어머니 계좌예요? 네. 아, 글로 들어가요?
0: 근데 이 땅하고 모아가는 제 거예요.
1: 아, 그거 봐요! 우리 아버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못 써.
7: 아버지는 지금 이 방송 시작한 이후로 좋은 소리를 한 번 안 하고.
4: 어머니, 근데 이거 준비한 거, 이거는 뭐예요?
5: 네, 이거는 모아 잼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거를 거, 이제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진짜.
2: 무화과
5: 네, 잼. 너무 맛있어요.
1: 직접 만드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대요.
2: 우와 무화과 잼 있는 거 신기해.
1: 어머니 신기해. 누구부터 주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 마음에 드시는
5: 그냥
7: 제일 먼저 주고 싶은
5: 거 우리 팬이니까 우리 팬이 먼저
7: 줘. 아이고 우리 팬
2: 고맙습니다.
1: 야, 너무 맛있어.
2: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8: 진짜 너무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5: 이게 뭐 딸기 짠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1: 어머니
4: 그럼 엄청 안 달아.
2: 맞아.
1: 팀들은 엄청 많이 발라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조금
2: 너무 달아.
5: 설탕 그렇게 많이
2: 묻혔어요. 진짜 맛있다.
5: 이게 딸기잼보다 나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1: 오오.
2: 뭐, 아 근데 웬만한 딸기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4: 훨씬 맛있어요.
2: 진짜로.
1: 진짜 너무 맛있어.
4: 와 진짜 맛있다.
5: 우리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 식빵해서 발라서 먹어요. 아침에도.
1: 아버지 아침에 밥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0: 저는 밥 먹죠. 저는 밥 먹죠.
7: 안 맞아.
5: 안 맞아. 아이고.
2: 밥 생각하면 안 맞아.
7: 모든 대화가.
5: 아니 청경 같아요.
2: 대화가 따로 노시는데요.
5: 아니 맛있다고.
7: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중에 뭐가 최고 맛있어요?
0: 다 맛있어요.
7: 다 맛있어요?
2: 다 맛있어.
0: 음식은 잘해요.
1: 잘하세요?
7: 네. 왜 음식 은이라고 해요?
1: 음식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2: 잘 말씀하셨는데.
6: 진짜 이거 진짜 시원한 거야 이거.
1: 아, 나 먹고 싶었어.
6: 내가 시원한 거야.
1: 시원한 거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아.
6: 이거는 진짜 맛있어.
1: 어머니 홈쇼핑에서 지금 막팔인데 홈쇼핑에서 지금.
6: 아, 진짜 맛있어.
1: 어머니 저 CF라고 생각하고 빨리 표정 표정. 너무 맛있어.
6: 영암 무화과를 많이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영암 무화과.
1: 여러분 무화과 먹으면 정혜자처럼 됩니다.
6: 어떻게 또 이
1: 정혜자 너무 이뻐요.
5: 아이고
1: 정혜자 어머니. 아버지 이쁘다는 정혜자가 누구예요?
8: 말 없이 그냥.

0: 카페?
1: 카페.
0: 여기야 지금 바로.
2: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네, 맞지?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봉화과가 터키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여름에는 많이 먹어요.
0: 우리도 여름에 먹지. 여름에 먹잖아요. 무화과.
2: 지금이 철 이제 시작이지 뭐.
0: 나 근데 무화과 에이드 좀 기대된다.
1: 저도요. 네.
3: 우와. 아 위에 무화과 들이 올라가 있어.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와. 사장님 근데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6: 원래 저희가 이렇게 나가
0: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2: 사인 거면
7: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것 같은데?
7: 이게 무화과예요.
2: 근데 색이 너무 이쁘다.
3: 우와 너무 예뻐. 와
1: 무화과 한 건데?
2: 와 이게 약간 건조 무화과도 있는 건가?
3: 아니 있어요.
0: 씹힌다. 아 그게 따라 나와가지고 씹힌다 그지?
3: 대박!
0: 오란다 그 동글동글한 오란다 있잖아. 그거보다 이게 더 커다다.
2: 동글해져서 전혀 좀 목맥했을 것 같은데 한 가닥 돼 있으니까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
3: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다.
2: 사장님 이거는 어디서 납품이에요?
6: 아니요. 저희가 만들어요.
2: 아, 진짜?
0: 다 만드세요, 직접?
6: 네, 사이랑 저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2: 어떻게 맛있어, 이거?
3: 맛있어요.
2: 맛있어요. 배워볼래? 어떻게 만들어? 사장님, 우리 만드는 거 좀...
6: 가능합니다.
2: 이걸 그러면 원래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이걸 다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6: 네, 당연하죠. 미리 예약을 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양산국으로 4명 예약돼 있었죠?
6: 아, 네.
0: 네, 맞아요. 예약해놨어요?
2: 양산국으로.
3: 감사합니다. 예,
2: 예. 자, 그럼 우리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예.
6: 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찾으셔서 짤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3: 반보다 덜.
6: 3분의 1 정도. 한 분이 짜시면 한 분은 이거 속을 넣으셔. 나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2: 이건 몇 개 넣어요?
6: 그건 많이 알아서 넣으세요.
2: 아, 이건 알았어.
6: 그 아까 드셔봤을 때 오돌토돌한 느낌은 이 건무화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 그거 너무 좋아요.
2: 네. 뭐 이래미 이거 좋아한다고?
3: 너무 좋아요.
2: 그래? 그럼 요거 하나는 이래미 거.
1: 아이고 마나라.
3: 난 너무 좋은데?
6: 대박인데요?
2: 이거 하나 이래미꺼.
3: 대박인데? 제일 맛있을 거예요, 이거.
1: 이래미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예쁘게.
0: 오늘 뭐가 있는 거 같으니까 둘이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빠져주자고.
3: 그래요.
6: 선생님 여기 이런 거 딱 가서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선생님.
8: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3: 기다렸어요, 사이가. 우리 사이도 너무 진짜 노래 잘 부르거든요.

0: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1: 어디 가세요? 아유, 바로 가는 거야?
2: 야,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3: 당연하죠. 아,
2: 그럼 노래를 잘하면 이 집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4: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2: 아, 그럼 우리 또 저거

0: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자, 보면 우리가 진리가 뭐냐면 버터. 버터는 진리다. 왜? 네. 모든 음식에서 맛이 있다.
2: 조청을. 오.
1: 한 개 반을 넣으시고 이제 보글보글 끓을 때 네. 얘를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2: 아, 우리 이거 많이 넣을래, 우리 건물. 네.
1: 근데 감도 되게 맛있어요.
2: 감도 많이 넣을래.
3: 많이 넣고. 수아.
2: 우와. 오,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괜찮나?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3: 아, 뭐예요, 산초?
2: 어허.
3: 어허, 우리 거잖아.
0: 빨리 탄다, 탄다, 탄다, 빨리.
3: 우리 건데. 시원찬데 이거?
2: 우리 합니다.
1: 네, 알아서 하셔요.
2: 저희는
3: 확 너무 좋아.
2: 저희는 버터 3개 들어가겠습니다.
0: 네. 안 돼, 안 돼.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5: 알아서 하잖아요. 이 스타일.
2: 이 스타일이야.
6: 자, 아. 여러분 여기 이번에 잘 만든 집 상품 있어요.
2: 어, 갑자기 이제 어떻게 우리 먼저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이미 했는데.
3: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2: 이거 버터 3개가 맞나, 그러면?
1: 이겼다. 끝이다.
4: 우리 버터 많이
1: 이겼어요. 없잖아.
2: 빨리 넣어요.
1: 빨리 넣어요.
2: 식으면 안 돼요.
1: 네.
2: 근데 나는 둘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

0: 다 가져갔어요? 고양은 나중에 잡아요.
1: 노린 건 다음에 따로 와서 할까? 도와줘, 오빠가?
0: 도와줘. 여기가 윤기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버터를 많이 넣어.
1: 아, 어머니 그거는 저희의 그 영업 비밀이에요.
2: 좀 느끼하지 그러면.
3: 맞아요, 버터를 세 개나 넣으셨는데.
2: 혈관에 그게 다 껴.
3: 맞아요.
2: 고지혈증 무슨.
0: 어서해. 과자 먹는데 뭐 건강 생각하면 안 되지. 약간.
2: 무슨 소리예요 이거?
3: 건강 생각해야지. 과자는.
0: 아니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건강도 하면서 좀 맛도 느껴야지.
2: 근데 저거는 망치는 거예요 건강.
0: 그럼 건강
4: 정말 진심인데 그 상품에 대한 진심들.
1: 아 진심입니다 어머니.
3: 요거
1: 참. 아 근데 저것 먼저 먹으면
0: 한번
1: 맛이 또
5: 같이 주시겠어요?
0: 입을 깔끔하게 이렇게 씻어야 되지 않아요?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물 먹고 또 먹어야 되는데.
1: 저희는 아직까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0: 그래.
2: 어머니 벌써 드셨어.
0: 어? 끄떡끄떡 나왔어.
2: 오늘의 승자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와! 와!
3: 이거 버터 세 개 넣는 거 같아서 알아냈어요.
4: 아니, 평면이 아니라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분은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뭔가가 1%, 0.01%가
1: 아니야.
3: 이래머님 표정 진심이다.
4: 0.01% 이거 먹어. 이거 드셔봐. 이거 드셔봐. 다 삼키시고 그거 드셔봐.
1: 이게 저쪽 거야?
2: 버터 안 하면 넣자 했잖아. 버터 안 하면 넣자 했잖아.
1: 그래서 버터 세 개 넣자 해갖고.
2: 괜찮아?
0: 영상 다시 보세요.
4: 우리 버터 세 개는 넣자.
1: 나 근데 진짜 이거 먹어봐.
2: 칼로 물베기.
0: 응. 칼로 물베기.
2: 네. 어때? 맛있어요?
1: 아 근데 그게 더 맛있어. 안 가.
6: 자 우리 우수한 1등 상품 드릴게요. 오!
1: 와 진짜 좋은 거네.
3: 와!
1: 우와 진짜 좋은 거.
0: 돌아와!
2: 다리 뜬다, 다리 뜬다. 둥근둥근 다리 뜬다.
5: 와 여기 되게 멋있다 나무 다 소나무.
0: 되게 예쁜데?
1: 영암에 이런 데가 있어? 나무도 아하. 근데 다 너무 멋있다 맞지? 야 여기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3: 예쁘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정자 같은 거 아니야 마을?
5: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막 이 단청이랑 이런 걸 너무 저거 했는데.
1: 맞지 뭔가 좀 느낌이 있다.
0: 근데 여기 뭔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어요?
5: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1: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오신다. 왔다 왔다 왔다.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회사 위원로 가운데로 오시죠. 예, 가운데로 앉으세요 일단 예. 누구십니까 일단 예.
7: 저는 전남도 회사사 박복용입니다.

0: 입니다.
1: 박복용 형님, 예, 예, 예, 박복용 해설사님, 예, 예. 예, 앉으시죠, 박복용 해설사님. 아 근데 이 여기가 정자 아닙니까 여기?
0: 정자죠. 회 사정이라고. 예. 모일 해자에서는 회 사정. 아. 사람이 모인다. 여기가 오늘 며칠 날 누구 모를 신고 누구 모를 신고 못 신는 날짜도 정하는 거고. 아. 말을 안 듣거나 좀 행위가 나쁜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것도 회 사정인데. 여기가 구림마을인데
2: 구림마을.
0: 예, 기암 계속으로 선 월추산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풍수지리로 상당히 좋은 터고 사람들이 살면서 장수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다 해서 고려시대에 최지몽 별박사, 와인박사라든가 도성국사.
1: 도성국사는 유명하지.
0: 예, 풍수지리로.
2: 누군데요?
1: 그 고려
2: 이름 뭔데요?
1: 고려 전의 스님인가 고려 때 스님인가? 아,
0: 그렇죠, 그렇죠. 스님.
1: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대사야.
2: 상무정 똑똑해.
3: 맞아.
1: 아니 근데 도성국사가 그럼 뭐 여기에 뭐가 뭐 있습니까 남긴 게?
0: 예, 태어난 설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아 설화가. 예. 그럼 우리 가서 한번 보죠. 예.
3: 오, 맞아.
1: 예, 한번 가시죠. 예. 오,
2: 도성국사.
1: 어디에요?
3: 지금 이 바위 올라가요?
1: 여기? 아,
0: 도성국 탄생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 우와. 부유한 여자 처녀가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오이가 자꾸 떠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3: 오이.
0: 그냥 호기심에 그걸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결혼도 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1: 에이 또 뭐 있었겠지.
0: 살아요.
1: 어떻게 어떻게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있잖아요. 사대문 가문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큰일 났죠.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이 바위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 여기가 대밭도 새가 많이 있어가지고 대밭 사이에 비둘기가 가지고 아이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걱정이 돼서 와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스님이 되신 거죠. 아, 학발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도성국사예요. 아.

0: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은 그 집의 며느리로서 인정을 못 받았죠.
1: 쫓겨나는 건가?
0: 쫓겨나죠. 소박받죠.
2: 튀르키예도 그랬어요. 튀르키.
0: 그런데 여기 와서 있잖아. 이 바위에 가루를 먹으면은 아들 난다는 설화가 있어가지고
3: 가루요?
0: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와서 이렇게 바위를 빡빡빡빡 갈아가지고 이렇게 고목을 만들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3: 진짜요?
0: 네, 진짜요? 그런 설화가 있는 바위입니다.
1: 그럼 먹었더니 아들이 진짜 생겼어요?
0: 다 생긴 사람도 많았대요.
3: 그러니까 한 명이 판 게 아니라 엄청 많죠.
0: 그렇죠. 지금까지도 손님이 옵니다.
3: 우와.
4: 자,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3: 한석보! 맞다. 우와.
5: 야, 너희는 봐.
4: 빠르다.
3: 한석봉이 어디 있어요? 한석봉 고향이에요, 여기가?
0: 아니, 한석봉은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3: 네. 근데 왜 여기로 한석봉?
0: 자기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신인남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공부를 더 하려고.
3: 유학을.
0: 그렇죠.
3: 유학을 왔네요. 네. 여기로.
0: 그래서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딱 생각했던 그런 설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3: 거기
0: 여기요? 여기죠, 여기.
3: 아, 여기서예요? 가자. 어디예요?
0: 빨리 여기 저쪽 있어요.
3: 네, 빨리.
6: 야, 신기하다, 그거는. 어이?
4: 이거 뭐예요?
3: 나 그거
4: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3: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명필, 글 잘 쓰는.
4: 아하.
3: 여기요?
0: 예, 여기입니다.
3: 들어가도 돼요?
2: 옛날에 살았던 집.
0: 아, 여기는 유구당이라고.
3: 예. 유구당.
4: 예.
3: 유구면 그
0: 여섯 형제.
5: 여섯 형제잖아요.
0: 여섯 육자. 여섯 형제가. 예. 여섯 형제가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에요.
6: 그 여섯 명 중에 한석봉 또 있었던 거.
0: 아, 이제 여섯 명 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섯 형제가 의롭게 지낸 걸 보고 유구당이라는 현판을 한석봉 선생이 써준 거죠.

0: 아두범 선생님의 편파가 있는 거예요?
1: 네, 아래 있습니다.
0: 아래
2: 어,
0: 있어요?
2: 네. 어, 진짜요?
1: 들어가시죠.
0: 유구당 이름 한석봉 is very famous. 요거요.
3: 네. 글 쓰시는 분.
0: 와. 네. 글씨.

0: 해보니까 어머니 떡은
1: 일정하게
0: 쌓여져 있는. 근데 아들은 자신 있다인 거지 이제 글에는. 예. 근데 밝을 때 쓴 글보다는 이제 못 쓴 거지. 그러니까 넌 아직 멀었다.
2: 다시 가라.
0: 다시 가라. 이래 된 거지.
3: 그래서 그때 당시 떡설기에서 진 석봉에 가서 아주 이를 악무고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 양반은 과거의 급제한 양반 아닌데 글로는 우리나라의 일보다도
0: 1등이죠.
3: 추사보다도 더 글이 잘 써져 있는
2: 거예요. 필체가 그런 거.
0: 어머니가 한 석봉 오기 한 달 전부터 불 꺼놓고 떡 쓰는 거
2: 그러니까
0: 엄청 연습했대.
2: 쓸 것 같아요. 내가 오기만 알아. 내가 불 꺼놓고 이거 내가 이긴다.
0: 내가 이긴다.
4: 그래서 저희가
0: 뭐요? 불 꺼놓고 또 불 꺼고 떡 썰기요?
5: 눈을 이렇게 감아서?
4: 한석봉의 필체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었다 깨라도.
2: 저 못 따라가죠.
4: 죽었다 깨라도.
2: 10번 죽었다 깨라도.
6: 이름도 잘 못 쓰는데.
4: 네. 네. 한석봉의 어머니가 되어보는 걸로.
2: 떡을 써놔요.
6: 떡을 진짜 썰어요?
2: 우리는 손가락으로.
0: 이 떡의 길이가 달라.
5: 누가 느꼈어요, 옆에서. 내 손에 만졌어. 누가.
6: 안 만졌어.
2: 야 알지 누군지 바로 알지
5: 바로 알아요 제 스타일로 할까?
2: 야 무서워 야, 칼 들고 그렇게
5: 무섭게 하지 마 이남 스타일로 할까요?
0: 아니 아니 미안해요 장난 안 칠게요 이제 자 이제 시작
6: 이제 내 떡 잘 지켜야겠다
2: 나도 떡 자 떡 도둑 있어
4: 준비 시작 자
5: 모르겠어. 어떻게 잘 내고 있는지.

0: 다들 빡센데.
1: 어? 와, 형 되게 많이 했다.
0: 다들 빡센데.
2: 되게 많이 하셨다, 삼촌도.
3: 자,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1: 아, 형이 제일 많네.
3: 아,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하나씩. 네, 하나씩. 장난치지 마요, 진짜. 네. 이걸로 개수로. 하나. 하나.
4: 하나.
3: 둘. 셋.
4: 셋.
3: 잠시만, 너희 아직 좀 있어, 여유가?
4: 16개, 그쵸, 지금? 16개, 오케이.
3: 17개. 아, 찢지 마, 진짜.
1: 안 찢어, 이거 안 붙은 거야, 나 붙은 거야.
3: 18개.
4: 안 끝.
3: 20.
4: 안 끝.
3: 어? 20. 21. 22.
1: 아, 그럼 나 이거 안 해.
5: 자, 누가 이겼죠?
1: 삼촌이.
3: 근데 나는 진짜 와서 찍어봐봐. 서령아, 이건 진짜 인정이잖아.
4: 아니, 솔직히 삼국사촌은
3: 동그라미가.
4: 예, 네, 깔끔하게 짜.
3: 동그라미가. 아니, 그래서 선물이 뭡니까? 예.
1: 선물만 기다려. 선물만 기다리는 저 남자, 선물이 뭡니까?
3: 아, 불안한데.
4: 어마어마한 선물이. 우와!
1: 뭐야?
4: 뭐야?
1: 메론 무화과 합작.
3: 아, 1, 2등 선물 합친 거야?
4: 아니, 우리 거.
3: 뺏는 거야?
4: 아니, 뺏었어.
1: 아니, 그거 봐봐. 아, 새 거가 아니고 앞에 받았던 거 다시 주는 거예요? 내 거 메론 뺏어가는 거예요?
3: 야,
4: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나빠요.
3: 정희는, 정희는 승리한다. 아이고, 또 영한 편. 아이, 또 제가 또, 아, 양산국으로 시작해서 양산국으로 예, 끝나네요.
1: 양산국으로 끝나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아,
0: 진짜 무겁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3: 아이, 감사합니다.
1: 예.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양산국 씨 축하드리고.
2: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좀 먹어둘 걸.
4: 아니, 진짜.
3: 각자, 영함은 어땠습니까?
1: 갑자기요?
3: 예.
2: 마지막 이렇게.
1: 아, 자기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내겠다. 예, 예.
3: 자, 우리 신승태 씨부터.
1: 영암에. 예. 오늘 제가 삼국이 형의 또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3: 꼴찌.
1: 아, 너무 멋있더라.
4: 맞아요.
1: 근데 진짜로. 왜냐면 그게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삼국이 형이 다시 한번 또 보이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메론 한 통 주겠지.
3: 메론 한 통 갑니다, 일단. 메론 한 통 갑니다, 일단.
1: 삼국이 형 정말 멋있었어.
3: 아이고, 메론 한 통 갑니다. 신승태 한 통.
4: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 타는 거 보니까 그 옷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
1: 그러니까.

0: 그런 장비를 다 해가지고 성국이 형이
1: 뭐하나? 한 박스?
0: 와! 아,
2: 감사합니다.
0: 근데 먹던 거 한 박스.
1: 네가 먹던 거.
3: 그래,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안에. 아직 너무 많아요.
1: 네가 먹던 거.
4: 아니, 뭐 삼국 삼촌이야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근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0: 아니, 영화 못했냐고. 영화.
1: 아니, 양성도 못했냐고, 아니가 지금.
0: 영화 못했냐고.
1: 영화 못했냐고, 저렴한 영화.
4: 영화에서 삼국 삼촌이 너무 멋있었고. 레이싱도 스트레스 너무 풀렸어요.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 삼국삼촌 너무 멋있어요.
1: 아이고 좋습니다. 무화관 박스 갑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근데 오늘도 안 싸웠네요 우리.
0: 너 조금 싸웠던 것 같은데.
5: 조금 싸웠.
0: 너 아까 칼 들고 약간 화냈잖아.
2: 네, 그래서 한번 쓰리고 할까요?
0: 쓰리고.

0: 내기할래요? 열 그릇 못 먹으면 그 카드로 우리가 살게요.
1: 오. 자, 5분 남았습니다.
2: 안 먹어요.
3: 자,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좀 보내야 돼.
0: 이제 5분 남았다. 진짜 시간 없다.
1: 빨리.

0: 슬기둥 검은고와 청흥동당 가야금.
1: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엄청 많다.
2: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어? 여기 똑같이 생긴 악기가 왜 두 개나 걸려있지?
1: 어? 정말이네? 쌍둥이처럼 똑같은 악기야?
3: 우리가 똑같은 악기라고?
1: 아! 악기가 말을 하잖아!
4: 아직도 우리를 몰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니!
3: 그렇다면?

0: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소리가 나는데?
2: 여기야, 여기.
0: 아까 국악박물관에서 봤던 그 악기잖아?
2: 어때? 이 몸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검은 고 처음 듣는데.
2: 뭐? 나를 모른다고?
0: 왕산악이 만든 고구려 최고의 악기, 나 검은 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1: 왕산악? 그건 또 누구야?
2: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0: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 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 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 고를 만들었어. 검은 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궤,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3: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0: 검은 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 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3: 여긴 또 어디지?
4: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1: 검은 고잖아.
4: 검은 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3: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4: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0: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낙 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륵에 대해 알려줄게. 우륵은 가야 왕실의 음악가였어. 그가 만든 가야금 곡은 가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쓰였지.
1: 그런데 가야 왕실의 음악가가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0: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륵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륵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륵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륵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고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2: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0: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소리

0: 꼼지다. 너는 어때, 애벌레야?
1: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가야금 연주자가 될래.
0: 그럼 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검은 구 연주자가 될래.

0: 사랑을 불러서 지내다니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아, 그럼 아지트인데.
4: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5: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1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주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는데요. 국악을 보존 전승하는 대표 기관인 국립국악원도 국악주간을 맞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조의 멋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 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2: 산조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그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 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연

압류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스케터드 모먼츠,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 연료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1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 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심과 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육자배기 토리의 남도 음악과 그리고 메나리 토리로 이어집니다.

0: 마지막 공연은 그 다 같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하프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굿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 굿음악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굿, 바로 저승혼사굿인데요. 올해 굿음악축제에는 진도, 동해안, 제주 등 세 지역의 보존회가 참가해 지역마다 이어져온 저승혼사굿을 한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저승혼사굿, 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 만나러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4: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굿,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굿음악축제.
5: 후에 손 씻을 물을
4: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혼사굿.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년 굿음악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굿음악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혼사굿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6: 이 굿음악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혼사굿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혼사굿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혼사굿. 이번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혼사굿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7: 옛날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4: 축제의 첫날인 6월 4일 진도 시킨꽃 보존회의 저승 혼사꽃이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홀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0: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존회 망자 홀레꾸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1: 보정인데 착실히 가라내자 남자 눈가 가짜 실로
0: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2: 조금 뒤로 물러서
0: 그리고 한 쌍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살고 왕생은 절부터
1: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일을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의 한에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천사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늘 달 애기 하늘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그 부모님네 그 하늘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굿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0: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아 모든 분들이 봐서 아 이제는 이런 구석도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 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 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도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yeah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it's very amazing.
5: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말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도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6: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통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예. 네, 반갑습니다.
6: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7: 네네.
6: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또 음악 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공연 연출하고 있는 윤일상입니다.
6: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왜 A라니요?
7: 제조기는 기계죠.
6: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해요.
7: 제조인간.
6: 제조인간.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7: 네네네.
6: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7: 뭐 겨울이야기.
6: 겨울이야기 네, 미녀와 야수 뭐. 영톡스클럽 정.
7: 네네.
6: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7: 1년 첫 밀리언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6: 그 곡이.
7: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그
6: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7: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뭐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그러니까요. 했었고요.
6: 나타나
7: 나타나도
6: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아직
7: 자, 다시 한번.
6: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요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르세요.
7: 해보세요.
6: 아, 근데 노래를 너무
7: 오디션 한번 봅시다.
6: 아, 너무 자, 못해가지고.
7: 에이비스 한번.
6: 너무 자, 못해가지고.
7: 시작.
6: 그댄 모르죠.
7: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6: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7: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6: 그런 거죠?
7: 그럼요.
6: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저 KBS 있을 때.
7: 아, 그래요?
6: 예.
7: 싱글 내셨어요?
6: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7: 아, 진짜로요?
6: 음원을 냈었죠, 음반을.
7: 음원을?
6: 예예예. 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7: 들어봐야죠.
6: 아, 아닙니다. 잠깐.
7: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많습니다만. 자, 박수.
6: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지금 진행을 지금.
7: 아니, 음주. 박수 하시면. 자, 박수.
6: 방송이 끝난 아침 문자를 두근두근 확인해 주마.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7: 야,
6: 알겠습니다.
7: 그렇구나. 네네.
6: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7: 세 번째로.
6: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7: 네.
6: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7: 살다 보면 했었죠.
6: 어린 송화와 어른 송화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7: 네.
6: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7: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6: 아, 예.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7: 뭐
6: 합니다.
7: 조강아, 당시 작가님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곡이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6: 네,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7: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6: 그렇죠.
7: 네, 지금도
6: 예. 이번에도
7: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줬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6: 네.
7: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 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6: 아, 네,
7: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6: 네.
7: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6: 네. 아니 사실 문화인 공감의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7: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에 일상이 빛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6: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7: 그렇죠.
6: 네네네.
7: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6: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7: 오리지널 유봉.
6: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막 윤일상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7: 그럼요.
6: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7: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6: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7: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6: 네.
7: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화 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6: 네.
7: 동호 곡을 쓸 때는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6: 네.
7: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6: 네.
7: 네.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 곡이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조금만.
6: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7: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6: 아,
7: 현재까지.
6: 정말요?
7: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6: 더 재밌어요? 매력이 뭘까요?
7: 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네.
6: 그건 뭐 대중가요 말해 뭐예요? 네,
7: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무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6: 네.
7: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편,

0: 또 모두 옆에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네. 우리 서편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1: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봤었죠.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네.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네. 네.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의 본향인 남원에서 매년 5월에 열리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제 4월부터 네네. 해가지고 열리는데 네.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뭐 거예요?
0: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네. 국악 관련돼서 심사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네.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네.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1: 난해하고.
0: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한테.
1: 길을 잃고. 그래서
0: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만이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1: 아, 어머. 네.
0: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네. 그 팀을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네. 또 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거길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0: 생황 들어가죠.
1: 어쩌나...
0: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아, 생황 때문에요?
0: 네. 생황이라는 악기 연주하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네.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콰르텟 네.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아.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컬 하나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사실 건반이 드럼 역할도 하죠.
1: 아. 네. 생황의 매력, 그럼 딱 듣자마자 오,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0: 아, 굉장히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아. 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네. 우리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맞아요. 이제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1: 아.
0: 아주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1: 아 이걸 섞다.
0: 그래서 저는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1: 아.
0: 항상 예를 들면 뭐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간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 한 거거든요.
1: 오.
0: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그렇죠. 국악 전문가들 아예 모르죠.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1: 네.
0: 러브 이즈라는
1: 곡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0: 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 락 기타의 디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아, 대중들한테. 그래서 네.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 그 처음에 시작했던 전주.
0: 예.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토션 기타도 들어가고.
1: 아.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예,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1: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BTS 네.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가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네. 상황에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0: 제약을 하지 않고 많이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국악이라는 장르가 네.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연희 하신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뭐 전혀 표현이 너무 그럼요. 고귀한 직업이지만 네.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1: 네.
0: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오, 새로운 네.
0: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 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예,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라는 법이 없습니까?
1: 아.
0: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잔피네 같은 그런,
1: 네.
0: 그런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0: 네, 그런 분들이
1: 제 동창이에요.
0: 아 진짜로요?
1: 네.
0: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네.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1: 그 국악대전.
0: 국악대전에서 네. 나왔던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0: 네, 그렇죠.
1: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어요.
0: 일상 안에서
1: 있으면.
0: 계속 국악이 들리고 어렸을 때 저는 상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서 국악계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거군요.
0: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1: 그래요?
0: 네, 저희 때는. 막내 동생 나라서 모를 수는 있는데.
1: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0: 그거 배웠잖아요.
1: 배웠죠.
0: 요즘 친구들은
1: 단소 부르고.
0: 네네. 네.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조차도 안 해요.
1: 아, 요즘 거의 없는 네. 것 같더라고요.
0: 거의 뭐 이제 서양 악기 위주로만.
1: 네,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는 네네. 거 하고.
0: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 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들려지고. 예.
1: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예,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 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뭘까요? 들어봐도 돼요.
0: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0: 불러주시면 또 오죠.
1: 아, 정말요?
0: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1: 아. 네,
0: 어쩔 수 없이 국악인이랑 또 같이. 김유리 씨라는
1: 네.
0: 네,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1: 네. 네,
0: 그분이랑 또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잠깐 박경수.
1: 네.
0: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1: 아,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네. 뭔가 커넥션이.
0: 경소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네. 아까 산조 얘기하면서 잠깐
1: 네네네네네.
0: 나오더라고요.
1: 네. 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곧 또 어느 일상
1: 네.
0: 신곡이 또 굉장히 좋네요. 또 공교롭게.
1: 아, 너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0: 네,
1: 맞았습니다.
0: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연출하는 공연도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1: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음악 작업하시고 그러시겠어요. 뭐 일상이.
0: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1: 아.
0: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1: 예. 음악이 일상인 윤일상.
0: 그렇죠.
1: 예, 일상의 예.

0: 문화를 더한 문화인공.
1: 그렇죠.
0: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1: 땡동댕.
0: 저는 진짜 약간 40대 네. 이제 중반이 되고 아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2: 저는
0: 거나.
2: 저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1: 그렇죠. 꿈이라는 거 아니야. 꿈 얘기 잠깐 하면 저 어릴 일상의 곡 중에 Girls to Women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네. 근데 꿈을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오. 그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0: 발레 학원에서
1: 조그만 발레 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0: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1: 발표도 하고 누군가한테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0: 와, 알겠습니다.
1: 그런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 뛰는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0: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1: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아,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예, 꿈에 관한 예,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거 예. 들어보고 꿈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 그것도 좋죠. 예. 그리고 가수
0: 그럼 3,000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1: 그건 안 되죠.
0: 안 돼요? 예. 아니, 돈을 드리는
1: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예.
1: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네.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0: 악기도 네. 너무 좋죠.
1: 많은 분들이 기타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네. 지금 뭐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네.
0: 진짜 악기를 네.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절대 안 되죠.
0: 정말 한 걸음
1: 내가 노력한 만큼
0: 그러니까요.
1: 딱 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0: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1: 매일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 또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정말 오늘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1: 끝났어요 벌써?
0: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 또 다시 한번 네, 모시도록
1: 하겠습니다. 한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0: 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0: 무슨 말씀하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 곡 한번 부르면서
0: 안녕.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좀

0: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2: 아, 그럼 아지트인데.
4: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5: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4: 위험해질 수 있어요.
3: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5: 수분, 채소 노출,
3: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5: 안전 살피기.
3: 행동하세요.
6: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미뇨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미뇨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미뇨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0: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엄마, 그건?
2: 또 뭐?
1: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3: 4반이잖아.
1: 아닌데? 2반인데?
2: 그럼
1: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4: 아...
5: 6학년이라 씩씩하네.
2: 아들 그거 암?
1: 뭐?
2: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3: 대박.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5회 몸력예술제 사회를 맡게 된 학생회장 전혜진,
1: 학생부회장 심은채입니다.
0: 부회장님, 첫 무대부터 기운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1: 맞습니다. 우리 음악의 정교한 기교와 현대적인 울림이 조화를 이룬 멋진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첫 곡이었던

0: 바지나잎 중 우조두건은 기존의 노래 태평가를 관악합주로 재탄생시킨 곡이죠. 관악기 특유의 시원하고 화려한 매력이 정말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1: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이재준 작곡가님께서 2학년 가야금 거문고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쓰신 위촉 초용곡 파동이었습니다. 곡 파동은 서로 만나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파동의 특성을 우리의 인간관계에 빗대어 표현해낸 곡인데요. 엇갈리는 리듬 속에서 하나의 화음으로 모이는 과정이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같아 더욱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0: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음 무대가 훨씬 기다려졌어요.
1: 저도요, 이 열기를 끊지 말고 바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0: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4: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5: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6: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1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고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쉐이킨 코리아!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저한테는 이게 창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기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예,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예.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예. 걱정할 거 없어. 예.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예? 이거를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의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특징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펑 갔다면서? 이거는 확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핀 거고.
1: 네. 네. 이렇게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미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날씨 어떨지 모르겠네.
1: 네,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맡기니까 돼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 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재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도 그러셔요. 분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이거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4: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5: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6: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김가영 초단은 대체 뭐 하는 분이냐? 네. 그 한국 무용을 했다는데 그전에는 뭘 했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네. 같이 춤을 춰본 적도 네. 없고 누구랑 춤을 추는 거 본 적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과거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또 실례 아니냐. 오죽하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랬지요.
1: 네.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거 맞고요. 네,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대학로에서 사내연애 보고서라는 로맨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 연기까지 하고 있네. 어쩐지 연기자 티가 나요. 자, 이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의 명인전. 자, 그럼 대국실에 가서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얼핏 보면 쌍둥이가 나왔나? 하지만 아닙니다.
1: 닮았어요.
0: 예, 근데 네. 자신들도 서로 마주보면 이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부모님이 전혀 다릅니다. 네?
1: 네.
0: 먼저 경기민요 소리꾼 국악계의 이단아 조선의 아이돌 네.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판단입니다.
1: 네.
0: 유명한 소리꾼이신 오주랑 명창의 아드님이십니다.
1: 네.
0: 아실 분들 아시겠습니다.
1: 네, 국악계
0: 자, 오늘 의상 대단합니다.
1: 네. 네. 이 색깔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0: 그렇죠. 그러나 컬러풀하고 아주
1: 네.
0: 저는 환영합니다.
1: 네.
0: 이런 자세,
1: 네.
0: 그 복장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쵸, 그쵸.
0: 성의 없이 뭐 네.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네. 이런 것보다는
1: 네.
0: 네?
1: 국악계의 패셔니스타예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1976년생이고요. 그룹 싱싱의 멤버입니다.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0: 네.
1: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했습니다. 2010 중앙대학교 강사, 2010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전공 강사, 2011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수상 경력 당연히 화려합니다.
1: 네.
0: 2005년 제32회죠. 이 춘향 국악대전 민요 부문 최우수상
1: 네.
0: 같은 해입니다.
1: 네.
0: 제13회 서울 전통공연 예술경연대회
1: 네.
0: 민요 부문 대상.
1: 오.
0: 대상이에요. 2010년 제16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1: 네.
0: 종합 부문. 이야, 이게 뭡니까? 뭐 군수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상.
1: 와, 역시, 네? 네.
0: 2021년 서울시 국악 부문 문화상
1: 네.
0: 이에도 한 78개가 더 상이 있었어요.
1: 네, 엄청나죠.
0: 예,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가지고
1: 네.
0: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19년에는 KBS 도어라인 오방간다에 출연해서
0: 네.
1: 파격적인 스타일과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2021 KBS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에도 출연했습니다. 노래로는 허송세월 말어라, 제비가, 얼씨구 두른다, 또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곡이었던 그 사나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자,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1: 네.
0: 약간 산만한 두리번데이고 지금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건데 이제 대국에 들어가면은
1: 네.
0: 예, 집중을 하겠지요.
1: 네.
0: 쇼리 7단.
1: 네.

0: 네.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칠단. 네. 82년생이에요. 어, 네. 본명이 쇼리란입니다. 네. 이 소씨입니다. 소준섭 씨. 네. 네. 개원 조형예술대학 제품 디자인과 졸업을 했습니다. 곡도 많아요. 오, 네. 사랑, 네. 에너지, 톡톡, 랄랄라, 네. 슬램덩크, 굿타임, 네. 헬로 썸머 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히트곡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또 저희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 출연했고요.
0: 오, 예. 네.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드라마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2014년 트라이앵글, 2016년 옥중화,
0: 와, 네.
1: 2017년 도둑놈 도둑님, 그리고 2018년 내 사랑 치우기. 네, 여기에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일반인과 결혼해서 네. 붕어빵 같은 딸 이재를 두고 있습니다.
0: 난 일반인과 결혼해서 붕어빵을 낳았다는 줄 알고 붕어빵 같은 딸을 네, 네 그렇겠지요.
1: 네. 네. 또 지난 4월부터는 딸 이재와 함께 너튜브를 시작했고요.
0: 우와.
1: 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여기 이희문 팔당과 같이 공연도 예정 중입니다.
0: 이 두 분은 닮기도 했지만 친한 사이군요.
1: 네.
0: 이제 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네. 미안하대 이제 쇼리를 네. 잘못 하나 하시는데 이 키가 작다는 쇼티
1: 네.
0: 예, 예.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아무리 그렇게 뻗쳐봤자 네? 작긴 작습니다만은 하지만
1: 네.
0: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 전 세계 마찬가지죠. 네. 2m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네, 커봤자 뭐 네. 얼마나 크고
1: 네.
0: 네? 키도 작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네. 피바람 올 때 다만 네. 몇 방울이라도 덜 맞습니다. 그런
1: 네.
0: 장점이 있지요.
1: 네.
0: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0: 네.
1: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일단 인사를 하시고
1: 네.
0: 자리에 예, 경례. 그렇습니다. 네. 공손하게 인사를 마쳤고요. 그러면 네. 포석 8알.
1: 네.
0: 예. 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석도 중요하지요.
1: 네.
0: 뭐 1선, 2선보다는 네. 중앙 쪽에 한 4선, 5선이 네. 좀 편안하고 유리합니다.
1: 네.
0: 뭐 8알이니까
1: 네.
0: 다양하게
1: 네.
0: 네, 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자, 그러면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쇼리 7단부터 네, 지금 손 마디마디 풀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중요하죠. 긴장됐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네,
0: 풀어주면
1: 잘
0: 됩니다.
1: 풀어요.
0: 네, 네. 네. 네. 충분히 풀겠다.
1: 네.
0: 맞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1: 네,
0: 네 수두를 필요가 없어요.
1: 네.
0: 네. 자,
1: 네.
0: 좋아요. 자, 그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첫 수기 때문에
1: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0: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이런 정도
1: 네.
0: 소위 얘기해서 간을 본다고
1: 네.
0: 그러잖아요.
1: 네.
0: 간을 본 겁니다.
1: 네.
0: 자, 오 독특한 타법이에요. 장지 타법. 제일 긴 손가락. 자, 이 와. 그러나 역시
1: 네.
0: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나도 이렇게 할래.
1: 네. 비슷하게 흘러가고
0: 비슷하게.
1: 있어요.
0: 자, 과연 저게 득점을 할 것인지.

0: 수류칠단.
1: 와, 시원하게.
0: 네?
1: 와.
0: 어, 감각이 있어요, 네, 수류칠단이.
1: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지금 장지 타법, 제일 이제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타법인데, 저거는 사실 잘, 어, 프로게스를 안 쓰는 수법인데, 어. 이제 이면 팔단, 저게 편하다.
1: 네.
0: 뭐, 그건 네. 자유입니다.
1: 네.
0: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지요.
1: 아.
0: 자, 어, 과연. 아, 저거 보세요. 네?
1: 깍!
0: 네, 깍수가 나왔어요. 네. 저게 이제 정확도.

0: 각도에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첫 수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풀리면은 이제 멋진 수가 나올 겁니다.
1: 네, 아직 모릅니다.
0: 자, 효리 7단 기세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좌하귀에 속점을 저 지하를 깠어요. 네. 네. 와, 본인의 알을 깐 효리 7단.
1: 이희문 8단은 처음부터 노래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당국대 동물자원학과 입학 후에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2000년 일본 동방방송전문학교에 들어가 지역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오,
0: 네, 그 감각과 이 실력을 인정받은 거지요. 네. 그 일본 뮤직비디오 제작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제의도 받았는데 대학 담당자의 실수로 이제 유학 비자를 이제 취학 이 비자로 바꿀 시기를 놓쳐가지고 놓쳤으니까 이제 결국은 강제 출국 당했다고 합니다. 기분 더러웠겠지요. 네, 집에서 쫓겨나도 기분 찝찝한데 하지만 국내로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네, 전화위 보게 됐어요.
1: 네.
0: 노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 어쩌면 더 좋은
0: 그렇죠.
1: 일일 수도 있죠.
0: 네, 그게 이제 전화위 보기예요. 네. 네, 자, 자, 그래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1: 네,
0: 네, 오, 과연 난 그 한 점보다는 지금 이쪽에 몰켜 있는 어떻게 저 사이끼로 빠지나요?
1: 네.
0: 자, 효리 7단 자리를 또 이동합니다.
1: 네.
0: 네. 적극적이에요.
1: 네.
0: 네. 해보겠다.
1: 네.
0: 양보는 없다. 자, 과연.
1: 보통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좀 오버를 하시면
0: 네.
1: 좀 이런 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1: 네.
0: 네. 이제 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
1: 네.
0: 서로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자, 이희문 8단 네. 지금 약간 뭐 한두 점 차이입니다.
1: 네.
0: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두 점 차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에
1: 정확하게
0: 네, 중앙을 노리는 게 좋아요. 네. 저 같으면 저 한 점보다는 그렇죠.
1: 네, 좀 많이
0: 바꿔서
1: 있는 곳에.
0: 네, 그 네 점 있는 네,
1: 뭐 하나라도 맞겠죠.
0: 예, 그럼 그렇죠. 뭐 하나도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어머!
1: 와우.
0: 하나도 안 걸렸네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장지타뽀 가운데 손가락이 저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쓰는 자세입니다만은
1: 안 쓰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제는 네 검지타법으로 네. 네, 소심했어요.
1: 네.
0: 자, 뭐 하나 걸려야 됩니다. 이게 역전이 한번 저게 이제 1타 2, 3득이 나오면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1: 검지타법을 아무래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 네.
0: 그날 또 안 되면
1: 네.
0: 현장에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1: 네.
0: 별걸 다 해보네요. 자, 엎드려 쏴 자세! 지금
1: 네.
0: 두 대국자가 착각을 하는 게
1: 네.
0: 일발 무슨 한 방에 끝내겠다
1: 네.
0: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냥 서서히
1: 네.
0: 이 판은
1: 네.
0: 넓지 않습니까?
1: 네.
0: 공간이 넓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좀 접근해서
1: 네.
0: 또 간도 보고 말이죠.
1: 네.
0: 이러면 근데 그런 정도
1: 네.
0: 제가 원하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선택으로 저쪽으로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네, 이런 꽥수가 나옵니다.
1: 네.
0: 이제 꽥수가 나오니까
1: 네.
0: 꼭
1: 수비를
0: 내가 잘했다기보다
1: 네.
0: 상대의
1: 네.
0: 실수를 유발하는
1: 네.
0: 그것도 작전이에요.
1: 네.
0: 자, 이번엔 공격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0: 이거 성공의 일입니다.
1: 어떻게 그렇게 비껴갈까요?
0: 별꼴이 반쪽입니다,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요? 네.
1: 쇼리칠단은 네. 지인들이 아내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네. 망설임 없이 완전.

0: 스페인에도 나랑 결혼할 거냐? 역시 망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뭐 속내는 네. 아유 평생 살았으면 됐지 뭐 다시 태어나까지 또 살아 지겹게 아, 지금이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남자가 사는 법. 네. 예, 미니 특강이었네요.
1: 네.
0: 제발. 이문 8단. 네. 네? 의상만 멋있어요.
1: 네.
0: 허허. 지금 옷값도 못하고 있는 이문 8단. 과연 그거 뭐 하나 맡고 있습니까?
1: 네.
0: 자. 그렇죠! 오! 네!
1: 와.
0: 압도적인! 이야, 네! 나 슈리 실단이야!
1: 네, 아주 시원했어요. 예.
0: 상대가 안 돼! 네. 뭐 이런 제스처, 네?
1: 네?
0: 예, 그럴만 합니다. 네. 지금 그 슈리 실단은 사석이 네, 세열.
1: 네.
0: 사석 세열.
1: 네.
0: 네.
1: 엄청 유리하죠.
0: 그렇습니다. 이 문팔단 떨렁 하나 남았어요. 네.
1: 그럼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0: 뭐 도망 가봤자. 뭐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면 8단입니다.
1: 네.
0: 본인 차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죠. 네. 본인이 뭐 해야 되는지
1: 네.
0: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공격하네요. 네.
1: 아.
0: 이거 뭐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네. 그래요?
1: 아.
0: 그렇습니다. 에이요, 꽤으로 끝나네요. 네.
1: 아.
0: 쇼리 7단의 1차전은 완승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준 알까기 명인전 국악계의 이단아 경기 민요의 이희문 8단 대 그리고 이희문의 도플갱어
1: 네.
0: 쇼리 7단과의 알까기 대국 2차전
1: 네.
0: 예, 보시겠습니다.
1: 네.
0: 자, 역시 흑선으로 쇼리 7단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네, 손가락 풀고 승부욕이 있어요.
1: 네.
0: 쇼리 7단. 네. 저거 보세요. 대충 가는 게 없습니다.
1: 네, 진지해요.
0: 진지해요. 자세가 문양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과연. 아쉽네요. 저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1: 네.
0: 아, 조금만 강했으면.
1: 네. 그래도
0: 뭐 한두 점은 득점할 수 있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네네. 않습니다. 자,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1: 네.
0: 알까기.
1: 그래도
0: 네, 네 그런 정도.
1: 네,
0: 아주 실수는 아닙니다.
1: 네.
0: 자, 과연 기세 등등. 틀어놓고 말았습니다. 저렇습니다. 전 자세가 좋습니다.
1: 네.
0: 한 수 한 수
1: 네.
0: 소중하게 생각하고
1: 네.
0: 하나의 실수 자책하고 자학하고
1: 네.
0: 그러면 다음 주 반복 안 하면 됩니다. 네?
1: 네?
0: 그래요. 뭐 하나 진짜 멋진 수 하나는 보여줘야
1: 네.
0: 됩니다. 이 입을 발단 일값을 해야지요.
1: 네?
0: 네? 자,
1: 멋있게.
0: 과연.
1: 와, 저 사이로 나가기도 참 힘든데.
0: 일부러 저 사이로 한번 까박으려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1: 사이로 이렇게.
0: 참 안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진이.
1: 네.
0: 안 되는 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뭐 크게 뒤지진 않았습니다.
1: 네.
0: 현재까지.
1: 네.
0: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두 점을 노리겠다. 네. 파기 될지, 뺏기 될지, 뺏기
1: 네.
0: 될지는
1: 네.
0: 지켜봐야 되겠지요.
1: 네.
0: 네. 이제 이문 8단은 손님 실수, 쇼리 7단의 실수를 바랄 거예요.
1: 네.
0: 제발, 간절한 소망!
1: 약했어요.
0: 그러면
1: 네.
0: 이문 8단은 어떤 선택을 고고 한 점.
1: 쇼리 7단은 이 틈에도 손가락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그 자세 좋아요.
1: 네. 네. 네. 오.
0: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1: 네.
0: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0: 지금 긴 시간을 하려 했는데 네.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네. 이문 발단 드디어 네. 멋진 수로 보여줬습니다. 네. 천하다 이문. 네. 와. 그렇습니다. 천하의 이문이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죠. 네. 이야.
1: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0: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연구했거든요.
1: 간.
0: 네. 어! 조한 점. 바로? 용납 안 하겠다. 네. 처리하겠다.
1: 와!
0: 어, 깨끗하게?
1: 네. 네. 깨끗하게 잘.
0: 와. 잘하네요. 쇼리 칠단. 잘하고 오.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네. 무승부네요.
0: 어, 그러니까. 네. 뭐 잘했다 봤죠?
1: 네.
0: 어떻게 이문 팔단? 네. 지금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어, 6대 6입니다. 네. 네. 언뜻 봐서는 쇼리 칠단 잡수를 것 같은데? 약간 의심하나? 이건 뭐 전 아, 국민이
1: 지금 혹시 아, 아닙니다. 알을 빼지 않았나 아, 지금 의심하고 예, 있어요.
0: 저거는 어,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위에서도 계속 카메라가 그럼요. 돌아가고 있었어.
0: 이 많은 제작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 지금 발견했나요?
1: 아.
0: 네, 이 손에 있는 네,
1: 어, 어, 어, 네, 네,
0: 어, 어, 어 그거로 네,
1: 저게 그거로 유리하죠.
0: 두 점을 네, 그렇습니다. 과연 저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수입니다. 아! 어렵지 않은 수를 어렵게 본인 알을 꿰글. 네? 아, 이런 아... 경우가 있냐.
1: 아, 안타깝습니다.
0: 그러나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어, 몰라요. 네. 포기하지 말고. 어, 자, 코너에 몰려있는 102 점. 아, 그 한 점을 일단 가볍게. 힘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살짝.
0: 살짝. 톡.
1: 아, 아
0: 약간 과해. 아, 사석작전. 한 네. 점이 유리하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한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1: 네. 네. 농개타법.
0: 네, 그거 고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네, 알까기 집중해야지. 이미 사석 된 거.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요, 지금. 이분 발달은 엄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선택은 이수입니다.
1: 오!
0: 네.
1: 오.
0: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1: 네.
0: 예.
1: 쇼리 칠단은 키는 작지만 팔 힘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팔씨름 원정을 다녔다고 합니다.
0: 오.
1: 그래서 교내에서는 1, 2등을 다툴 정도였고요.
0: 오, 진짜 저 오.
1: 오. 네. 어, 최양락 사범님도 팔씨름 잘하셨나요?
0: 아, 저는 팔씨름보다는 입씨름.
1: 아, 네.
0: 아마 입씨름으로 도장 깨기가 있었다면 네. 충청권에서는 제법 날렸을 거예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0: 뭐 힘으로 지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뭐, 딸리는데 장사 없지요. 네. 하지만 말로 지는 거는 못 참지요.
1: 오.
0: 끝까지 쫓아가서 메롱이라도 해야 네. 잠을 잤습니다. 메롱 네. 앞에 장사 없지요.
1: 네. 묘하게 기분이 나쁘죠.
0: 네. 네. 바로 저겁니다. 아우 키우세요. 키우면 쭉 빠집니다.
1: 네.
0: 네. 어... 자 이제 어 이제 중반전입니다. 네.
1: 어.
0: 어. 어 그래요. 자 과연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처리를 해야 프로지요.
1: 네.
0: 와 오! 멋진 수. 풀다운 수. 네. 그래, 이게 프로의 수야.
1: 오, 네? 멋있었어요.
0: 아, 자랑스러운 얼굴. 네? 예. 와.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참 프로라는 게.
1: 네.
0: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졸전이 프로가 왜 저래 그러다가도 네. 이런 멋진 한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아마 와의 차이점이죠. 어, 이문팔단도 아마 멋진 수 네.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자신있게.
0: 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같아요.
0: 예. 자, 다음 수는 뭐더냐? 네.
1: 고민하고 있어요.
0: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거리가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쇼리 칠단 못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1: 네, 지금 졸고 있었어요. 아, 너무 네. 이제 고민이 길다 보니까.
0: 네, 여유입니다, 사실은. 네. 이 상대 이문

0: 일단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네. 초고의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인수로 가야 됩니다.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네. 어, 이런 면이 있군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 뭐 전화. 네. 네. 네.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지금 갑자기 태우고 가다 말고. 네.
1: 네. 네. 아, 지금 고민이 너무 길다라고 약간 그런 압박을 거예요. 주는 거죠. 네.
0: 사실은 절에서. 네. 오, 네. 네. 아, 그 수로 결정했네요. 네. 와. 자, 과연 꾀기 안 나오고 성공을 할까요? 아, 너무 좀, 조심했죠.
1: 네, 아쉬워요.
0: 몸을 사렸습니다. 네. 어, 이제 쇼리 집단이 앞서고 있죠. 어. 네, 팽팽했던 네. 네. 자리를 또 양보해 주네요. 소운 좋아요, 이 무팔단. 나 같으면 아우 그 참 뽑구집 양보. 네. 어, 편하게 깔아. 네. 네, 저 사석 작전 좋습니다. 유리할 때 네. 저런 거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청소기 어, 뭐, 뭡니까? 1타이 2득이 나왔나요?
1: 와, 와,
0: 이야, 이렇게 되면 네? 네
1: 이문팔단 이제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요.
0: 네, 도망도 한계가 있지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왜? 그런 식으로 또 마지막을 처절하게 끝내려고 아유. 아, 쇼리 칠단은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어. 뭐 양보는 없다. 그렇죠. 시원하게. 어. 저 같은 건 연습 삼아 이거로 까도 되고 저거로 까도 되고 그냥 막 까도 됩니다. 네. 어떤 거를 선택할까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기. 자. 어이구. 깍수가 나올 뻔했어요.
1: 와.
0: 어, 그러나 다행입니다.
1: 네.
0: 다행이에요. 여기서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는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1: 저는
0: 그래요. 네. 아, 뭐 이미 패색이 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네. 내 나름대로의 수를 보여주겠다.
1: 네. 어.
0: 그 수는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리 칠단이 2전 전승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이문팔단부터 예. 어우, 멋있어요. 네.
0: 우와! 아, 산만하네요, 사장님. 자, 들으러 가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3: 너무,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0: 아, 아 상대가 너무 잘했다.
1: 진짜 잘하시긴 했어요, 네.
3: 어, 너무 재밌고. 일단 왕중왕전 기다리도록
0: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 자신감 있어요.
1: 네.
0: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3년을 배우고 발표를요. 10년을 들고 파도 제소리가 나올까 말까 한 거인데. 안 그렇소, 유당. 아무나 득음을 하는 것이오. 나가 가야금 12줄에 평생을 목을 맸어도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인데. 요즘 젊은 것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단 게요.

어머니 북채 잡으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여보, 그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일어나세요.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리세요. 낙이라고 해도.

0: 웬 놈의 아징 소리가 구모양으로 탁혀. 거기서 기생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아쟁 펴고 앉아서 오동동 타령이나 긁고 있은 게 그 모양이지. 애미가 없는 말 했냐? 그게 예술하는 놈이 허고 다닐 짓이냔 말이여. 노려보문. 네 놈이 집어 삼친 말이 진 말인 거 애미 난다.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이냐 그 말이지? 요리집 기생장단 맞춰주고 번 돈으로 내내 내게 살렸다는 뜻 아니여? 못난 놈, 네 놈은 뵐 수 있냐?
1: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가시집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꼭지 새벽에 일어나 국채 지시면은 이인은 아쟁 잡고요, 또 아가씨는 가야금 타고요. 미아를 살 때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술가 집안 예술가 집안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저도 뭐 하나 배워주세요. 장군은 10대면서요.
0: 연애질 하냐 너 무이? 가야금 소리가 살랑살랑거리면서 허공으로 떠다닌 게 하는 소리여.
1: 그래요, 아가씨? 하긴 시집 가실 나이 됐죠. 저도 아가씨 나이 오빠한테 시집 왔잖아요.
0: 평생 예술을 각오한 서면 당장 집어쳐.
1: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은 아가씨가 전수자 지정 받아야죠. 한 교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0: 그 년도 틀렸다. 3년 배우고서 엉덩짝에 뿔부터 나는 년.
2: 엄만 10살 때부터 명창대회를 휩쓸고 다녔다면서요?
0: 그래도 난 우리 선상님 살아계실 적에는 삼가였다. 옛날 어른들은 육순에도 대가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울 줄 알았다.

0: 잘했어 오빠.
1: 뭘?
0: 엄마한테 말 듣고 안 한 거 잘도 참더라.
1: 엄마 인생 반씩 짊어지자면서?
0: 새언니 가엾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야? 오빠 인생에 하나만 더 상관해도 돼? 우이동 갈 때마다 음식 보따리 싸주는 그 여자.
2: 아, 저 용돈 좀 주랴?
0: 됐어.
2: 저 버스 왔다. 타자.
3: 치기 전에 몇 달은 박수를 한번 멋들게 쳐보는 것이야. 자, 박수! 너희는 뭐가 저런 뭐하는 것이야? 너는 형광등이야? 남들보다 내 오빠 점수가 다시 한번 여봐. 멋들게 잘하잔 말이야. 자, 박수!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고 몇 달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너는 춘향이야. 춘향이가 예로부터 요놈을 잘 때려야 돼요. 방댕이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실룩실룩실룩 하다가 미아라미까지 넘어가버라. 알았어? 나는 이더량이야. 이더량이가 본래 코가 굵게 바짝 쫓아가죠. 바짝.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야. 자, 일로 와, 일로 와. 자, 너 딸 준비되었냐?
4: 네.

0: 졸업하면 꽤 남을 거야? 너야 뭐 한 교수 수제자니까 조교 자리 한 자리 좀 남겨주겠지.
1: 대학원 가서 뭘 또 배우겠어. 배워줄 사람도 없고.
0: 한 교수가 그 말 들으면 까무러치겠다.
1: 한 교수한테 삼수를 배워준 건 나야. 내가 배운 게 아니고.
0: 가야금을 그만두려는 건 그 오만 때문이냐?
1: 조교자리 탐나면 한 교수한테 말해줄게. 지금 만나러 가니까.
0: 우린 거리로 나갈 거야. 공원이든 길거리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거라고. 국악 연주에 사람이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잖아.
2: 어머님이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니. 얼른 문화재가 되셔야지. 그래야 좋은 집에서 후계자를 기르며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걸핏하면 권본 출신을 내세우시니 글쎄. 권본 출신이 무슨 대단한 감투나 학벌이라고. 권본이라는 게 결국은 기생학교 같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한테 사사받는 거 열 번도 넘게 지붙일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극기에 온 거야. 젊은 시절 고생으로 화병이 생겨서 그러시리라. 지난날 모든 풍각쟁이들이 형국의 길을 살아왔듯이 어머님 또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그러시리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무진애를 써왔어. 정말 너무하셔.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시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 대시니.

0: 이금아 씨가 학생 어머니인가?
1: 네.
0: 죽사 이금아?
1: 네.
0: 가야금 하시는?
1: 네.
0: 마흡소사! 학생 어머니 이름이 분명 이죽사란 말이지?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란 말이지? 죽사가 살아있대요, 이죽사가요.
2: 아니, 죽사가 누군가?
0: 산조의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 말이에요.

0: 해방 직전에 서기병과 이죽사를 함경도청에서 봤다는 사람만 있었지.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생사도 모르고 녹음 테이프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죽었나 보다 했는데 이죽사가 살아있다니요. 더구나 서울에.
1: 아니 가야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야 이제 당신은 달인의 경지에 들어선 거 아닌가?
0: 응? 아니에요. 죽사에 비하면 나 같은 건 갓난아에 불과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서기봉님만 마스터하면 난

0: 오로지 축사 선생님한테만 배움 솜씨냐?
1: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배웠을 뿐이에요.
0: 소문 내지 마라.
1: 네? 무슨 말씀이신지.
0: 사는 형편이 어떠니? 숨어 사셨으니 오죽하셨겠냐. 이 먼 데서 학교 다니려면 고생하겠다.
2: 아, 저, 이 차를 좀 드세요.
0: 축사 선생님 어디 멀리 가셨나죠?
2: 아유, 참. 아유, 어머니 오세요.
3: 네.
2: 어머니!
4: 이게 누구요?
3: 어머니, 얘가 아니에요. 교수님이세요.
4: 예, 교수님.
0: 절부터 받으세요, 선생님.
4: 아유, 아유, 뭔 절을 받는디요. 그냥 앉아.
2: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0: 무의를 통해서 죽사 선생님 살아계신 얘기를 알고 찔듯이 기뻤어요.
4: 슬피
2: 어머니!
0: 피곤하신가 봐요. 자리 피고 좀 늦게 해드리죠.
2: 죄송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4: 니 멀리 하지 않는
2: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4: 힘내.

그놈의 손가락을 콱 분질러 버릴까 보다. 손가락 끝으로 깔짝거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응? 너 그 속보이는 재주 가지고는 우리 선상님 가락 터득하긴 당초 그런 일이여. 다시 여봐.

0: 무조건 마음으로만 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1: 뭐요? 어따대고 따박따박 말대꾸가. 울시고 서방 죽었냐? 울긴 썩을려.

하!

0: 어쩌란다?
1: 쓰글년 좋게 잘한다 싶어 칭찬해준 게 대바람에 잔재주버리는 것 좀 벗어.
2: 다시 타볼게요 어머님.
1: 시끄러 썩을년. 니년 꼴도 보기 싫은 게 다시 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말어. 안 나가냐 니? 어이! 아 그따위 잔재주 가지고 평생을 예술한다고.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예?
2: 무희야 너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무리 가야금을 잘 따시면 뭐하니? 막말로 방한 퉁수지. 송주 골짜기에 숨어 사시는 분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다고 그 연세에 애들 경연대회 나가시겠니? 대사습을 나가시겠니? 밀어주고 받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신문, 방송, 텔레비전에도 나가시게 하고 연주에도 열어드릴 후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3: 엄만
2: 여러 스승을 모셔봤지만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야.
1: 어이구 열불나 죽겠네. 아 현침에서 손이 떨어지지 말랬잖냐.
3: 그건
1: 반양년처럼 줄리에서 손가락이 깔지락 뛰니 아 그걸 시방 가야금이라고 타는겨? 천박한 것?
2: 저더러는 손이 떨어지지 말라면서 어머님은 흥이 도취되면 저절로 손이 춤을 추시고.
1: 그리어서?
2: 어머님 같은 도사는 아니지만 저도 초보자는 아닌데 흥이 나면 손가락 수법 좀 파격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1: 어허 이제서 알겄다. 너가 내 머리꼭지 올라앉아야 마음이 편컸다 이거지?
2: 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1: 해. 아니면 무엇이요? 응? 너가 여근을 뭔가 한 가지 배우러 온 것이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러 온 것이요? 응?
2: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님? 배우러 왔어요.
1: 글씨! 뭐라고 쪼랑쪼랑 말 대꾸하는 그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단 말이요. 너가 나를 좀이라도 스승으로 여긴다면 시방 이것이 말 대꾸할 기제요?
2: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인데 어제는 절대로 음을 흔들지 말라고 야단치시고 오늘은 음을 조금씩 흔들어야 된다고 하시니

0: 내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1: 똥을 쌀련 같으니 싹수가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아불어서야 쓰는 거인디. 아, 스승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는 거이지. 말 같지 않게 너가 예술에 대해서 뭐 짓불이나 한다고 대요 안 돼요 댓글이냐.
0: 어머님,
1: 예술이란 때마다 변하는 것이 예술인 것이요. 응? 아, 사람이 어제 오늘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른 것인데 어찌 예술이 기계로 찍어낸 금부처 같을 것이냐. 응? 어찌 가야금 가락이 탈적마다 같을 것이냐 이 말이요.
0: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1: 내 숨 떨지 마라. 너 심보에 구랭이 지나가는 줄 내 흔히 다 알고 있어. 응? 너가 그렇게 설치된다고 내 발치에 가당키나 흔 말이여? 왜 처음부터 감정을 잡고 벌벌 흔들어대냐? 응? 흔들지 않는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했잖여. 듣는 사람이 울지도 않는데 통곡부터 하면 쓰겄어? 아깝다는 생각이 소리를 거덜내느니 자고로 명인이란 불필요한 가락을 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명인이다 이 말이여. 열불나 죽겄네. 아가, 소주 좀 가져오니라.
0: 누구나 자기 예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겸손하기 마련인데 어머니는 정반대야. 자기가 무슨 가야금의 제왕이나 되듯이 고만하시니.
2: 엄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0: 물론 내가 죽사 선생님을 따라갈 순 없지. 어머님이 현존하는 가야금 산조의 최고 연주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 말고 서규복률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 돼.
2: 엄마가 황 교수님 독재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좀 이르다는 것뿐이죠.
0: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실력을 어머님 귀에 맞힌 뒤 독재를 열 순 없어. 명심의 무이야. 서귀복류가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시고 너 화분애가 전수사 지정을 받아. 알겠니?
2: 선생님.
0: 뭐?
2: 내 힘으론 엄마 설득 못해요.
0: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네가 문화재 지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니까 그걸 몰라? 예술원 학술원 회원과 동급이 되는 거야. 마흔한 살의 이무희 씨가.

0: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
1: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0: 예. 네. 아니 나 일 나가봐야 하는데.
1: 다 됐어요.
0: 아니 이게 뭐예요? 어. 한국 최고의 가야금 산적. 욕쟁이 할머니와 함께 더위를 잊으세요. 장소 욕쟁이 할머니 집.
1: 어때요?
0: 이야 이거 잘 그리셨는데요. 아니 근데 환경 분이 오겠어요?
1: 저기 일 나가시다가요.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좀 붙여주세요.
0: 그야 어렵진 않지만. 하긴 욕쟁이 할머니가 마당에서 가야금 타고 소리하고 하면은 깡패들한테 행패를 안 당하겠군요.
1: 부탁 좀 해요. 대신 저 저녁에 제가 호박나무 맛있게 묻혀서 갖다 드릴게요.
0: 아이고 앵거리 염려 마십시오.

0: 주시오. 오사토 이광경을 살피더니 내가 오사한 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본 게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려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서, 아이고 향단아, 너희 아씨 생목숨이 끊어지게 돼야 그러는지.
1: 아이고야.
0: 성주 조왕이 발동이 걸려 그러는지. 네. 어떤 놈이 술 다 푹 처먹고 온열 장마에 토닥 무너지는 거야. 향단아, 나가서 알아보고 오니라.
1: 네.
0: 향단이 핑하게 나가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너그 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네네네네. 마님? 밖에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마님을 좀 뵙자고 하는데요. 이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향단이 청청걸음으로 나가가지고, 손님, 우리 마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 성질이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이 내 성질은 원래가 팔자소가인 게 고칠 수가 없다고 여쭈어라.
2: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란 새우젓갈같이 삭힐수록 좋고 술같이 묵힐수록 좋고 인생의 웬가 때에 쩔수록 좋은 법이여. 산조는 20년이란 말도 있지만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10년은 들고 파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3년 배워서 발표를 허겄다고 번번이 그냥 낯가죽도 두껍제.
3: 왜 3년이에요? 한 교수님 30년 동안 가야기만 했다잖아요.
0: 아, 서기복류만 30년 들고 팠다고? 그년 가야금줄에 손끝 붙으려면 아직 멀었어. 혼이 줄에 담겨야지. 재주만 나대는 거 대장장이 풀무질하기제 누군들 못하냐. 더구나 그 재주 가지고 발표 꺼정 허겄다고? 앞소사. 자고로 쟁이란 무대를 무서울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3: 엄마도 참, 엄마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 탄 사람 이제 없어요. 세상 바뀐 거 오래라고요.
0: 네 년도 그리여. 알량한 상 타고 상금 탔다고 애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 말어. 손끝이 잘 돈다고 빽빽이 쏟아놓는 그냥 가야꽃 소리 너도 들었제. 환쟁이가 붓잘 돈다고 화선지에 온통 까막칠 해놓는 바로 그 짝이다. 소리를 알수록이 소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인데 수없이 참고 참아서 그 소리에 속 살 거정 잘 달군 연후에야 비로소 한 소리를 내는 거이 쟁인 거이요. 그렇게 참는 소리로 귀에 스칠락 치면은 그 소리 속에 빈 것 같아서 낯이 붉어지는 판인데.

0: 주무세요, 엄마. 발표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1: 소리가 좋아서 학비 대줘. 용돈 심심치 않게 대줘.
2: 그게 싫단 말이에요.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유당 빼고는.
2: 하여간 난 삼촌동 가기 싫어요.
1: 그리여 그리여. 좋아. 길거리에 나 앉자. 이 나 앉어.
2: 그게 날 팔아먹는 거야. 뭐가 달라?
3: 언니!
1: 어쩌?
2: 엄마가 진짜 쟁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 하지만 엄마 인생 난 존경 못해. 구질구질해.
1: 저

0: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1: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0: 어느 쪽이죠?
1: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2: 아,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국악의 현대화가 아주 절실해요.
3: 국악을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그 원형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좋다, 이 말 나온 김에 나도 한 마디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국악에는 정악하고 소각이 있는데 정악은 양반이 즐기던 것이고 소각은 상놈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3: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2: 아, 내 얘기는 지금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으며 국악 전체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전통만 내세워서 되겠느냐는 거야. 아, 가령 이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민요부터 대중을 끌어들여서 차츰 산조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4: 차 선생님 말씀도 옳고 찬우 말도 옳고.
2: 그거 좋다. 이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야, 한 잔 받아.
4: 내가 받을게.
2: 아이, 됐어. 아, 저 말이야, 하여간

0: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국악에 희망이 없다고. 에, 들자고.
1: 그나저나 저 분위기도 이런데 우리 동석 씨 노래 한 자리 들어보고.
2: 그래. 그래.
3: 알았어요.

0: 나갔다 올게. 취미할게요.
1: 아, 그래요.
2: 조용히 어디 가라.
3: 나도 가봐야겠어.
2: 할 얘기가 많어.
3: 다음에.

0: 사람 좀 괴상하더라.
1: 윤호 씨?
0: 언니하고 특별한 관계?
1: 글쎄.
0: 사람이 들어왔는데 본척 만척이야. 인사도 안 받고.
1: 원래 그래.
0: 언니한테 가야금 배웠어?
1: 몇 번?
0: 그냥 부잣집 아들이야. 아니면 직업이나 있어?
1: 뭐랄까?
0: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1: 뭐?
0: 언니 아파트 방 몇 개야?
1: 방은 왜? 며칠은 재워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0: 며칠 가지고는 안 돼.
1: 아예 집 나오려고?
0: 그러고 싶은데.
1: 그럼 하루도 안 돼 죽사 선생님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
0: 그 이유 하나뿐이야?
1: 설빈이 손재주 하나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잔 내가 잘 알아. 세상 사는 법을 잘 알지만 진짜 쟁이는 못돼. 죽사 선생님이 기대를 거는 건 너야. 딸이 아니라 제자로서 너에게 기대를 거는 거야.
0: 언니.
1: 아무 말 말어. 난 못 도와줘.
2: 자, 들어가자! 이거 나가라! 아이고, 좋다! 아이고, 너 가시네, 이거는 아주. 그냥 육각이 풍부야, 아주 좋아. 그냥 그려. 살금 살금 아프지 못해, 아주 싶어.
3: 이리
2: 말하자, 보내고, 샤! 아이고, 차! 아, 차버니야! 됐다!

0: 저 오늘 집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실 줄 알고 속내일랑 미리 준비해왔어요. 저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냥 나가셨겠네. 여기.
1: 저
0: 여보.

0: 이런
1: 왜 이러지?
0: 왜?
1: 진짜
0: 이거 진짜 이야?

0: 오늘은 속상금을 좀 타봐라.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말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저는 옛 소리들을 찾아서 복원하는 일이 시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노래인데 또 새로운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스타일과 개성들이 담겨 있고.

저는 비교적 아주 어릴 때부터 소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항상 이 장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은 이 장르의 뿌리는 어디인가,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옛 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작을 하려는데 재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요리법과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시작한 작업이 지금은 어찌 보면 복원 작업, 경서도 소리에서 복원 작업의 1세대로서의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음원에 대해서 복원하는 의미는 지금의 음원이 유행하고 있는 그 음원에다가 다양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음원으로부터 그 다양성으로부터 현재가 개성 발전된 그 과정을 살펴면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굴하는 데 옛날 그 음원이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가 여기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예. 옛날 고종 황제가 그걸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예, 정창근 선생님. 오늘 무대는 고종 황제가 박춘재라는 명인의 소리를 좋아했고 또 그 명인의 소리를 고종 황제 앞에서 유성계 담았다는 그런 무대를 재현하는 무대인데요.

0: 경서도술의 음원 기록이 시작되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 제가 부르는 노래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제 음악 세계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1: 강산 들어를 가니
0: 우리 민요도 그 어떤 역사보다도 또 더욱더 우리 지금의 민중들과 가까이 있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는 경험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0: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하고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0: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2: 혁신이 업!
1: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1: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공부는 백로초로구나. 아이씨와

옷 넣어라 업고 놀자.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0: 이어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우 남일공단하늘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하게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자기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허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로 보고 당연만 얄얄 끌고 구머니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봄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지를 제쳐 쓰고 소설이 광풍 걸음대를 걸어 어칠 미칠 툭 두꺼러 춘향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근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의 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의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모른 줄을 모르고 한양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갈까부다 갈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천리라도 따라

나쁘다. 바람도 소연한 꽃 부러움도 수역 넘는 수진지 날진지

없다. 하나를 친 여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려는 많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지야.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중이면 이물을 만다

0: 고염을 듣고 영영이 멸이 되랴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정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진짜 키가. 실제로 보잖아요. 윤정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윤영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체 선생님들의 고체, 소리의 네.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네.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체 소리라 이게 고체 소리야 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체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네.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네.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아.
2: 네, 맞아요.
1: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작게 유치원장부터 이렇게.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서허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목 그러니까.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체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정확해.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어 진짜
0: 진짜 중고째
1: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체 소리를 준비해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체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느 때 모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땅풍
3: 이것이 무엇인 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때 마참 어느 때 보금방 조조운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의 왕세 원경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자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백한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백하이 유보규인 새끼사 서책전전행모세 생집장악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내가 아저널이 가이드 생세기로이기 성성지헐려마지 쾌척도뒤견이 쾌척도뒤견이 요서몽을 놀랄게야 백교지상을 깨고 레로레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피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피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풍풍둥더진예 출래연월 다굴제 열고노던백하 월명춘수 참모야 한발고인 해오 의사부중어 맘들어 떠올고는 가마인 급차화빈속가무여 여첨이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 따작 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무신세가 오느냐 첩보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원한놈 아세랑하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둔봉지게 들리고 첩보국이 가오라 첩보국이 가오라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올라온다. 초경이경섬서우경 사람간장 녹이라고 부두새가 오른다. 사람간장 녹이라고 부두새가 오른다.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전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 뒤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연우이 바람은 소식이 온다 바람은 소식이 온다 성으른 만천은지 일진광풍 오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앉고 백우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금액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 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석이 대장기로 장막박 불러서 보니 신사방에 꽂힌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러 장막이 웍끈일진 풍성을 묵고 정강선상이 공중업은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씩은 아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러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흔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여짜오대 책일 일모시에 난데 없는 일이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는 심어웃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이점강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동강진리탄 엄자는 오락식배 만다는 심을 놓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말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하 웃으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정봉이 할일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신이 한 마리 싸우니 개장관 무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어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삼일로 해하라 사리 고저 정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가치를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을 초급만한 너하야 내용인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춤통깍지고 하삼지마다 호문포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돼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0: 왜 나지는
1: 옥녀가 금강새를 밥만 딱 없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 뒤 사랑

유황나지요. 보사가 낫고 콜 주나지요. 말이 날기가 안나고 오왕 부처나자 월성시가 안나고 항우가 안나지요. 꼬민이라고 여포나자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빈 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오자 절대가 인도 나구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호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을 바꾸려하던 화씨의 벽을 가져 홀거나 푸도

밀화물수 산오오 했냐 금배지원을 가져볼 거나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구나 동동지가 내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지고서 신랑은 발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라라라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으려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 빨고 탁 뱉으면 껍질 꼭지 남은 놈이 건너 안사

축수의 산촌 무릉도와 폭소와 주려유과 을종선 이거건 화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출근아 살아.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지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옹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태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또 깊은 사랑 남장 복장도 저같이 단물단물이 쌓인 사랑 은하소구진요 가이채월 오월에 맺힌 사랑 세국선대 쭈글같이 달에 달에 꿰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펌포 흐저 번진 사랑 내가 만일곱더라면 북유남아 우리 낭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곤제야 하고 교내야 몸이 환일은 낭일도다. 기로아개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미총자 요림 그건 절시와 절시고 절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르 대길 향나기 닿는 촌내 황금집도 내서 시루와 청석골의 체격이로구나.

0: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의철아.
1: 이야기를
0: 와줘서.
1: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1: 아 진짜요?
0: 너가 처음이야.
1: 아 진짜?
0: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1: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0: 오 진짜로?
1: 네.
0: 아니 감동인데 약간.
1: 큰 건 아니고.
0: 뭘까요?
1: 짜잔.
0: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1: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0: 오, 진짜 향이 난다.
1: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1: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0: 제가 한약재인가?
1: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0: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철아 너밖에 없다.
1: 그치.
0: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이거 다 뭐
1: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0: 왜?
1: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0: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1: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0: 안 돼.
1: 바뀌어서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1: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0: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1: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0: 무튼
1: 네.
0: 무튼 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1: 또
0: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1: 네, 네.
0: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돼
1: 그렇죠.
0: 있었다가
1: 네.
0: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 유실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그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1: 네.
0: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1: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0: 아, 6시간.
1: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0: 좋다.
1: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1: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1: 네 뭔가
0: 모사스럽고
1: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0: 그렇죠.
1: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0: 네.
1: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1: 네.
0: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1: 네.
0: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1: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0: 네.
1: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1: 네.
0: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뚝이랑

0: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진짜?
0: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1: 이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0: 그렇죠.
1: 검은고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0: 네.
1: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우리 신쾌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희철의 검은고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다시 올라갈 적에 한 역촌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하기 실증 농을 청하갔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아라 마치소.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 매기면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출하고 방에다 한번 매겨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는 이겼다.
3: 아.
2: 어이오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어허.
1: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님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어? 있습니다.
2: 님은 갔습니다.
1: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2: 갔습니다.
1: 가지 않았습니다.
2: 갔습니다.
1: 가지
2: 않았습니다. 님은
1: 갔습니다.
2: 님은 갔습니다.
1: 님은
2: 갔습니다.
1: 님은

늙으신 아버지가 침베개를 보다가 거기 계시던 곳에

0: 열시고 영변양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라
1: 지흥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가 생기네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봄이로구나. 다시. 이산저산 꽃이 피니. 다시. 이산저산 꽃이 피던지 말던지 서른하고 몇 살 더 먹은 한 청년이 있었는디.

0: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산에 방황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산에 이 산에는 매일 매일 고민 고민 생각 많고 행동은 뒷전이며 고민만 주구장창. 목소리는 타고난 듯 어떤 사람
1: 뮤지컬 하세요?
0: 어떤 사람
1: 성우해도 되겠어요?
0: 목소리 좋다는 말이 왜 이리 듣기 싫은지 내 목소리를 소리 실력이 못 따라가나?
1: 그래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0: 이제 내가 잘하는 것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 더 잘하게 하면서 그드렁거리며 내 맘대로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꾼이 아니라 오늘은 이 소곡선의 정복원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래 불러드린 것처럼 방황과 가장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나름 짰는데 방금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틀어졌습니다. 거의 즉흥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곡선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소곡선의 선원 정복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뭐 물론 궁금해하지 않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청춘만발을 준비를 하면서 창작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 요소들이 빠져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그래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담았으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곡선의 김한별 갑판장과 그리고 최민성 항해사와 함께 소곡선의 항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여차 어기야 디어차 어기여차 나를 싣고 떠

0: 이번 정류장은 세실, 세실극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동극장입니다.
1: 그때요? 소곡선의 정복원이 강북 6번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하하, 이런 일이 있었던가 보더라.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서고 기사님이 고맙다며 건네 초콜릿

하고 이리저리 치는 여름에 자그맣고 어여쁜

버스에서 내린 보관은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갔었다.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운 보관. 그런데 가끔 그런 날이 있지 않나.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오지 않는 날. 지금 보건이 그런 상태였던가 보더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뭘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창밖에 별을 바라보던 것이었다.

흘려보낸다 밤은. 아이를 안아주고 밤은 아이를 토닥여주고

정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장가를 불러봐도 잠에 들지 못한 복원은 며칠 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접촉 사고로 인해 차를 대차를 받아 껐다. 근데 마침 온 대차가 벤츠였던가 보더라. 그래서 기분 좋게 벤츠를 몰고 출근을 하니 마침 주차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가 차를 보더니 오 벤츠! 이 한마디에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참을 보고 조롱인지 부러움인지 감탄인지 모를. 참을 보고 조롱인지 부러움인지 감탄인지 모를. 요상한 말로 사람의 심중을 흔들어 놓고 아무렇지 않게 홀이야. 한마디에 마음이 오락가락 싱숭생숭. 이 한마디에 마음이 오락가락 싱숭생숭. 내가 차를 타는 건지 모시고 다니는 건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내가 차를 타는 건지 모시고 다니는 건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가래마대 가솔 바르고 찌른 듯. 가래마대

0: 취한 사람들, 화창함에 몸을 맡긴 사람들.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안에 꼭지점 세 개 찍고 삼각별.
1: 이건 제 일기장입니다.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별걸 다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짝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정복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 2024년 12월 어느 추운 날, 아버지가 별이 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행복했던 기억, 웃겼던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전쟁 같던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싸우신 가장 멋진 병사였다.

있는 전쟁이 끝났다. 아,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가득하다. 떠날 준비를 하던 병사도 고연히 남아있던 가족들도 결과에 대비했다. 그랬다고 생각했다. 잔인함이 가득하다. 빈 공백이 가득하다. 청망만이 가득하다.

병사의 전쟁이 끝나간다. 병사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결과에 슬픔을 느꼈고 그저 싱거운 웃음만 지으며 병사는 늘 비슷한 말 항상 반복했다. 보고 싶다고 같이 있자고 전쟁이 끝나간다고 그리고 늘 미안하다고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우리는 걱정 말라며

2024년 8월 무더운 여름 너는 여행을 간다더니 정말 긴 여행을 떠났다. 파란 하늘이 유독 미워지는 날이었다.

어지러워지고 다급한 발걸음들이 사위를

파란 하늘이 뜨거운 햇빛을 쏟아내고 구름 사이를 누비던 빛들이

2025년 1월 8일 누구나 이렇게 깊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 캄캄하고 긴 터널을 걷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을 별처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터널 밖으로 나와 따뜻한 빛을 마주할 것이다. 어쩌면 그 빛은 누군가 대신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전부터 조용히 빛나고 있던 작은 별 하나일지도 모른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죠. 이제 다시 살짝 한 요만큼 올라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곡선의 선원 정보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경험담 사건들을 창작을 해서 보여드린 무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 그래도 나름 창작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살면서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일상들 혹은 경험담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우리 소곡선의 두 연주자분들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야겠는데, 이 소곡선의 유일한 홍일점이자 그리고 기타리스트이자 갑판장이신 김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와우. 우리 거 공연할 땐 이런 거 안 하더니.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소곡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그리고 항해사이신 최민성 씨를 소개합니다. 아하. 아. 얼씨구. 광복절이라고 지금 애국가를 또 이렇게 열심히 연주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저희 소곡선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청춘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단가를 부를 때 제가 방황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걱정, 근심거리가 늘 가득한 흔한 어떤 청춘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청춘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청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뭐 창작을 열심히 해봤지만 사실 두 분이 없었더라면은 이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소리 작창을 짠다고 하더라도 두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튼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청춘가는 많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노래, 음악들이 여러분들 안에 오래도록 남아서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청춘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거니니 차가운 바람에 내 마음은 흔들리고 꿈은 멀고 현실은 차갑고 내 발걸음은 무뎌지고 나는 어디로 가려 하나 내가 빛나는 시절은 어디에 있나 남들은 날아오르는데 나는 왜 제자리에 머물고 있나 누군가 앞질러 가는 모습을 보면 문득 푹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떠있나니 느려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걸음이 멈추지 않는 것 넘어지고 울어도 상처나고 찢겨도 괜찮다

길의 끝을 두려워 말라. 2025년 8월 15일 소곡선으로부터.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0: 성한 가문군의 방 모여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0: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하신다고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Shake it!
1: 굴려!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얍쇼 딜라이브 구강 방송 송은 장군님은 얍쇼 이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태산같이 도리도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다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고맙습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꽃다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0: 꽂히는 이상팀 리더 장구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이키 아닙니다. 쉐이키신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키 맞죠?
2: 네.
0: 네, 쉐이키.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3: 길을 따라서
2: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

0: 음악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1: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 밴드와 느다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0: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닷 캠프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의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아.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좋아서, 눈앞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에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아!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2: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9: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0: 나무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0: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0: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날 다시 사중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0: 벌써 저녁이네. 어?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고 하시는군요.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쉐이킨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아, 글쎄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것을 제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작업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방송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또한 기쁘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는 과거에 무대에서 춤을 추는 현대 무용가였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고 예고를 나왔고 그리고 무용의 거의 인생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지의 앞에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됐지만 그때 어렸을 때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원없이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친구가 초보 운전이었어요. 그때 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어서 한 번도 그때까지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의 현실감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치료가 되면 다시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이후에 또 그 주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또 넘기고 넘기고 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었어요. 9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고 또 제 상태를 그 시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용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전신 마비라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새로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0: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저한테만 이제 올인하셔서 아침부터 치료 그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저에게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데 저는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다시 춤추고 싶어.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붓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붕대를 해서 붕대로 이렇게 손을 감아가지고 붓을 잡는 효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10분? 이제 하루에 10분, 20분,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한 30분, 40분? 저도 모르게 그림에 집중되니까 팔이 아픈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짧은 시간 동안은 집중이 되고, 그래도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우울이나 또 죽음의 생각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씩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아, 내일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볼까?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의 타이틀이 움직임의 자유찾기였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움직임이 자유로웠던 제가 전신마비 장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림 속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또 다른 안무가로서 안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그리게 됐고,

또 무용수를 그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또 다시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은 제가 또 다른 삶을 여는 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하면서 이제 주제는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각각의 뭐 여인이나 크로키나 꽃이나 이런 거에 소재를 담아서 그때의 감정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행운이라 느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정말 가족이 아무도 저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게끔 뭐 전혀 신경 안 써주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좋은 작품이 기분 좋을 때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볼 때도 저 자체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대로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음. 약간 그런 작업들이 공정한 부분, 막 이런 것도 투명성?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업도 사실 이렇게 부유한 건물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는. 저도 하면서 재미있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아크릴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작품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림을 볼수 없고 그냥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작품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를 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림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 그냥 김형이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 안에 담는 거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을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이 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무용수의 피부를 보라색으로 그렸어요. 보라색하고, 그리고 초록색. 그렇게 그리고 약간 그 여인이긴 하지만 색감 자체에서도 약간 좀 그로데스크한 느낌? 사랑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 핑크 계열로 너무나 사랑하면 핑크 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 핑크라든지 좀 밝은 아쿠아색이라든지 그런 색깔 색채로 바뀌어 가고 조금 더 여인이나 그다음에 크로키나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그래서 누굴 보여주겠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저는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첫 만남은 사실 이것도 그림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가는 스케치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신체가 170kg가 174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장애인 차량이 특장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다가 이 장애인분들을 한분한분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키가 크고 이러니까 그때 같이 가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전담해라.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근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고생했는데 탕수육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307 레프트 턴. 스탑. 이제 그런 큰 거를 하면 높이 있는데 하거나 밑에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도움을 때 왜 이제 사람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또 360도 회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좀 품이 불편해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 그리는데 덜 몸도 덜 힘들 것 같고 좋죠.

1년에 중증 척수 장애인이 2,000명 이상 생겨요. 그것도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게 단계별로 이제 체계적이게 만들어가면서 또 주변에 이런 장애인분들 또 특히 중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심리적인 그림을 하고 이제 자기 작품도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발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떤 자기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0: 얼마나 연습했어요?
1: 연습은 꽤 많이 했어요.
2: 네네네, 거기. 에코 스텝이라는 메아리의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게 더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의 그 발소리가 세계에 울려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찾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탭 소리가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뭐 작은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예술을 좀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왜냐면 이게 기초만 한 8개월 잤거든요.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도. 근데 이제 두 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두 분은 또그 발달장애하고 시각 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발 부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머리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이제 뽑아냈는데, 지도한 선생님도 고생 많았고, 또 엄청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했고.
1: 아, 저희들이 항상 할수 있다는 거. 네, 시각장애인도 탭댄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네, 감사하고 좋습니다.

장애 예술은 사실 장애인만 하는 예술이 아니고요. 장애라는 게 하나의 오브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장애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예술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장애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계단이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예술 안에서는 늘 결핍이 있고 배고파야 뭔가 새로운 창이 생기는 것처럼 결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있는 그 결핍이 예술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독특한 나만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림도 하지만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전시 기획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하죠. 사실 장애인 예술가를 떠나서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됐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라는 열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제가 세상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과 제어가 발을 내밀 수 있게 화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늘 꿈, 사랑, 도전, 이건 저의 죽을 때까지의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도전하는 멀티 아티스트 김형희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가 어느덧 그쳐갑니다. 이 초가을 저녁 아티스트 인사이트가 펼쳐지는 성남 아트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금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세기는 정치의 시대였다. 20세기는 경제의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예술의 시대이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술가들의 상상력, 그들의 창의력이 펼쳐지는 멋진 무대를 보면서 아티스트 인사이트를 얻어오는 것. 예술적 통찰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걸, 김미애,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두 분의 멋진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아티스트 인사이트. 오늘 무대 제목 혹시 보셨어요? 네. 브로켄의 환영. 무슨 뜻일까요? 브로켄, 독일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무가 쫙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곳에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세상에 햇살이 뒤에서 비쳐서 사람이 그림자처럼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마녀가 나타났다고 기절초풍을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과학이 밝혀냈대요. 마녀가 아니라 과학적 현상이었기에 온무와 햇살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서양 무용인 발레를 하는 남자와 한국 무용을 하는 여자가 서로 만나고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각자의

예술 분야에서 정상에 서는 것. 어찌 보면 이 두 아티스트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브로켄의 환영처럼 서로를 향해 서로를 보며 나 자신을 찾고 예술을 키워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신 거죠? 공감하고 계신가요? 아, 예. 아, 그렇다면 여러분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분의 첫 만남부터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만난 곳은, 아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발레리노 김용걸님이 한국 무용을 하는 김미애님을 첫눈에 보고 반한 곳은 바로 국립극장 연습실. 거기 연습실이 발레 연습실에서 바로 맞은편에 한국 무용 연습실이 있다고 해요. 발레 연습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던 김용걸님이 한국무용 연습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김미애님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찌어찌 아름아름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아요. 자동응답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제주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랬대요. 사랑이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고 두 번째 만남에 결혼을 하고 세 번째 만남에는 함께 밤을 지새우고 네 번째 만남에는 죽는다. 너무 뜨겁고 너무 빠르죠? 이 두 커플 첫눈에 보고 온몸이 느끼는 대로 그대로 행한다. 제주도로 달려갔던, 아니 날아갔던 발레리노 김용걸님.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김미애님은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간 거였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그냥 국립극장 건너편에 왜 신라호텔 있잖아요. 그냥 거기 커피숍에서 간단히 만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제주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 김용걸님의 첫 번째 인사이트 아니었을까요? 나는 느끼면 그대로 행한다. 좀 부럽진 않으세요? 네, 한 세 분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펼쳐놓은 이야기, 이 예술가, 이 아티스트인 김용걸님이 첫눈에 반한 그 느낌, 그때 그 느낌을 무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무대, 7분간 펼쳐지는 산책, Wind from Nod입니다. 함께 춤을 추는 여인은 와이즈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이현정님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음악은 피아니스트 신재민님이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춤으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궁금하시죠? 박수 보내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길 잘한 것 같죠? 네, 두 분의 걸음걸이만 봐도 알 것 같잖아요. 따로따로 걷다가 나란히 걷다가 나중엔 붕붕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도착한 남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해 이곳까지 왔노라. 나올 때까지 집 앞 공원에서 기다리겠노라. 정말 고전적이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은 여자는 고민에 빠졌죠. 어떡하지? 친한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을 보던 친한 언니가 한번 만나보라고 하고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반해, 한눈에 반해 제주도까지 날아온 남자에게 여자는 살짝 설렜습니다. 셰익스피어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여름밤의 꿈 아시죠? 예, 한여름에 일어나는 한바탕 소동이 마치 꿈처럼 펼쳐지는 이야기. 이 작품에서도 그 소동의 발단이 되는 건 질투였죠. 요정들의 여왕이 인도에서 데리고 온 미소년을 너무 곁에 두고 아끼니까 남편인 요정들의 왕이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 그 미소년을 나에게 보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그래요. 삼색 제비꽃으로 만든 묘약을 여왕의 눈에 뿌리게 했죠. 눈을 뜨자마자 처음 만나는 존재를 사랑하도록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와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처음 만난 존재 기억하시죠? 당나귀 탈을 뒤집어 쓴 연극하는 남자. 그 남자한테 또 몹시 빠진 겁니다.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왕은 이번에는 거기에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마법이 풀리는 묘약을 만들어 다시 여왕에게 뿌리게 했죠. 그러니까 질투는 때로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김용걸님은 동양인 남자 무용수 최초로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 정식 무용수가 됐죠. 정식 단원이 돼서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김미애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을 냈습니다. 서프라이즈 하려고 파리에 간 거죠. 그런데 그런 김미애 눈에 들어온 것은 그만 김용걸님 책상 위에 있던 낙서였어요.

그 낙서에는 묘령의 프랑스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차저차해서 도대체 누구냐가 아니고 그 길로

0: 잘 봤습니다. 계속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 예, 마이크 좀 잠깐 받아주세요, 선생님. 와. 두 분이 아주 춤으로 우리 마음을 들었다 하죠? 이야. 오늘 왜 이 공연이 아티스트 인사이트인지 두 분이 춤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 가능하시겠어요?
1: 네.
0: 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무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네. 오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1: 아, 조금 작품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은 마지막 영상 보여드렸던 BMO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전체적으로 무거워서 BMO를 영상으로 하고 욕심을 좀 버리고 좀 마지막에 좀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볼레로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0: 김미애님, 이렇게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끼가 넘치실 줄이야.
2: 아, 워낙에 끼는 많진 않은데요. 일단 김용걸 씨가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사랑한다, 예쁘다, 너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비해서 반의 반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그런 무대가 볼레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너무 감사한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이 무대를 저희가 올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이 공연을 오셔서 저희와 공감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저 이제 끝으로 예정에 없이 그냥 두 분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 먼저 김미애님부터 마주 보고 하시죠.
2: 그냥 너무 사랑합니다.
1: 그냥 오래오래 삽시다. 오래오래.
0: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이즈 발레단 수성무용수 이현정님, 카운터 테너 이희상님, 피아니스트 신재민님, 발레리나 김민경님, 발레리노 이은수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올리시죠.

0: 고맙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인사이트 무대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후로 공연될 네 작품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들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인사이트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에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발레리노 김용걸, 한국무용가 김미애 두 분의 아티스트 인사이트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0: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기지로서도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0: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소 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 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비 시대의 물길을 튼 성왕은 이곳에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비 시대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찬란한 백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여시내 도심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찬찬히 다시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무려 1300년 전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8곳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고대 문화를 잘 간직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신라. 한강 이남 서쪽과 동쪽,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지리적 운명 때문일까요? 백제와 신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돼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타레왕 4년 금성소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무랑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희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여왕. 아버지인 진평왕스라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에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 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군왕산은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지은 왕실 사찰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벌과 나비가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오자 향기로운 임금의 절, 분황사를 지어 응수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입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과 교류하던 신라는 두 나라에서 유행하던 전탑의 영향을 받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외형은 신라 목탑의 형태인 독특한 석탑을 완성했습니다.

대왕암이 있는 감포 앞바다와 연결된 대종천을 따라 올라가면 탑 두 개가 우뚝 서 있는 절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서 진국사라는 호국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고, 죽어서도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는 높은 대지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심문왕은 어떤 간절함으로 거대한 쌍둥이 탑을 세운 걸까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서도 찬란한 신라 왕국을 대변하는 호국 사찰에 세워진 두 개의 걸작을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사찰과 새로운 탑, 신라 문화의 새 시대를 연 여걸, 선동여왕 때 세워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첨성대가 있는데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뤄낸 걸작이지만 그 이면에는 난세를 다스리기 위한 숨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과인은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신라의 군주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절대 왕권의 반기를 들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선동여왕은 김유신, 김춘추 같은 인재를 발굴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지

통일신라시대 왕릉 중에 멋진 솔숲 사이로 천년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 42대 흥덕왕의 무덤입니다. 흥덕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왕비인 장화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후처를 얻지 않고 평생 죽은 부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사랑하는 부인이 능해 함께 잠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지키는 안식처,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을 거닐어 봅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헬지의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그런 소리들이 어떨 때는 작품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삿포를 긁는 행위나 제가 매일같이 활질을 하는 거나 이를 닦는 거나 사실 다 활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또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어떤 도구와 그다음에 물체가 정말 마찰을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적극적으로 이제 무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고요. 한국 음악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그런 연주자인데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맹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이거 너무

0: 사실 그 키워드는 저항인데요. 연주자랑 악기랑 끊임없이 서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저항을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악기와 그 도구를 분리시켜서 연주자들이 그 퍼포먼스로 그 저항을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는 항상 오므리고 연주를 해야 돼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제 객석 쪽으로 돌려서 여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은

0: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1: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0: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좀 질문을 가지게 된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온 거죠. 여성 간의 유대와 여성 간의 감정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해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연주자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1: I can't bear this distance.
0: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보편성에서 출발한 하지만 어떤 제 개인과도 연결되는 좀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그런 작업을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크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헌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막은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비가는 배루 발라 무고히 저기한 선들 잃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봅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죽 설릉어노 신수병죽 입을 응정어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2: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원련 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덜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개수나무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로

0: 말이 거짓말이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엄난히 띠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임을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지래.

0: 예, 제대로!
1: 허벅보소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려도 항업고 대왕목체에는 이 돌이 번쩍번쩍 서

0: 제거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1: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고 내 반문 시설 구동공동 떨린 남방이 지나서 방상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1: 우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형태를 묻든 진화의 역사. 뿌리에서 갈라진 모양을 따라간 진화의 흐름들. 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사람들을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혼돈에 불과한 걸까요? 계통과 혼돈의 흔적들을 따라 식물학자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0: 가을비 내리는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미음자로 된 한옥은 가운데 네모난 뜰이 참 예쁘죠?
1: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작은 마당이 하나의 방같이 아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곧 오실 것 같습니다.
0: 저기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있네요. 식물학자가 대학원 때 논문 지도를 받은 교수님입니다. 식물학자는 이제 곧 해외로 연구하러 나갈 건데요. 제자가 멀리 떠난다는 소식에 스승이 한옥 연구실도 구경할 겸 찾아온 거죠.
1: 선생님. 어떻게 이 멀리 비가 오는데.
2: 아이고, 비가 와서 오늘 좋은 거예요.
1: 들어가세요. 네. 우선 접어드릴게요.
0: 식물학자의 은사 이남숙 선생님은 식물분류학자입니다. 식물분류학은 식물을 구분하고 계통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초과학이죠.
2: 이 집이 엄청 예쁘네요.
1: 네.
3: 사실은 나도 이런 한옥에서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네. 좀 살아보고 싶은데.
1: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셨는데. 네.
3: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 내게는. 뭐 그나저나 어디 여름에 뭐 남쪽에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1: 8월에 그 해남, 보길도, 완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뭐 식물들도 많이 보고 또 거기 윤선도 집안에 해남 윤씨 집안 무슨 가옥들,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도 보고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3: 나는 가서 식물만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봤다니 좋겠네.
1: 저도 예전에는 식물만 봤는데 식물의 어떤 한반도에서 섬으로 가는 어떤 형태의 변화랑 그리고 건축물의 변화 이걸 같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식물 보면서 뭐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의 역사에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연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우리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3: 그렇죠.
1: 네.
0: 보길도를 나온 식물학자의 답사는 전라남도 해남 땅으로 이어집니다. 일대 명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해남에 도착한 식물학자가 우선 들른 곳은 바로 옆 동네 강진입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시조를 모신 한천동을 찾은 건데요. 가문의 기틀을 다진 여덟 번째 중간 선조께 제사를 지내는 제각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 뒤로는 최초부터 일곱 번째 선조까지 묘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남 윤씨는 고려 중엽 때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려 말 공민왕 때 벼슬을 지낸 중시조 윤광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해남 윤씨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윤선도입니다.
1: 해남 윤씨 중시조를 모신 영모당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 기품 있고 웅장합니다. 식물학자

0: 저는 해남 윤씨 후손을 만나 가문의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요. 해남 윤씨는 총 8개 파로 구성된다고 하죠.
1: 여기가 중시조를 모신 곳이라면서요?
2: 네네. 이 건물 용어당은 1687년 우리 중시조인 용동정 광자전 할아버지와 그 큰 아드님인 대여분공, 작은 아드님인 단자학 이 삼부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0: 해남 윤씨 8개 파는 고려마을 중시조 이후에 나눠진 건데요.
1: 그럼 중시조라고 하면 그 네. 위에도 있으신
2: 예,
1: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시조 유이율은 1세에서 7세까지는 산소를 잊어버렸어요.
1: 아.
2: 그래가지고 나머지 1세에서 7세까지는 단제로 이제 저기서 이제 모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소를 이제 유지하신 분은 중시조부터 해서 유실되나서
1: 그 전부터 계셨지만 기록의 시작은 여기
2: 그렇죠. 그냥 실제로는 이제 예.
0: 식물학자가 식물의 계통도를 그리듯 해남 윤씨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을 정리한 건데요.
1: 그러면 윤선도는 그 8개
2: 윤선도 그분은 팔파 가운데서 그 연동파라고
1: 연동파
2: 네, 예.
0: 윤선도는 해남 윤씨 8개 파 중 어초운 윤효정의 후손인 연동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 계통도처럼 족보도 정말 복잡하죠. 영모당 바로 뒤에는 1세조부터 7세조 조상들의 비석이, 또 그 옆으론 중시조 삼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중시조 삼부자의 묘로 가보는데요.
1: 여기 중시조를 모신 무덤들입니다. 과장 위에 윤광전 선생님과 그분의 자손들이 있는 것인데요. 선조와 그 후손들이 나란히 아래쪽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생물의 계통수가 생각이 나네요.
0: 계통수는 진화의 과정을 나무의 뿌리와 기둥, 가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뿌리 쪽에 두고 기둥과 가지에 차례로 생명체가 갈라져 나온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덤들의 배치가 계통수와 흡사한 건데요. 영모당 일대는 해남 윤씨 사람들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해서 분화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계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을 통해 그린 건데요. 학자마다 계통수가 다르듯 후손마다 저마다의 제각을 세워 자신이 속한 계보와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영모당 근처엔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가게를 기리는 제각도 있었는데요. 해남에 도착할 때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추원당은 조선 전기,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윤효정의 조부와 아버지를 모신 곳이죠. 윤효정 이후 해남을 거점으로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건데요. 윤선도가 바로 이 윤효정의 후손입니다.
1: 건물이 정말 기품이 있습니다. 윤선도가 주도하여 지은 추원당이라고 하는데요.
0: 윤선도가 만든 상징적 계통수라 할 추원당 건축. 제사 지내기 위한 넓다란 대청마루가 참 근사하죠.
1: 저 위에 있는 삼각형 나무 부재 아래 해남 윤씨 족보 목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1702년 간행된 해남 윤씨 족보 이모부인데요. 아버지 쪽만 아니라 어머니 쪽까지 모두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죠. 고려 중기 때 1세조부터 시작해 고려말 중시조에서 본격화한 해남 윤씨, 조선 전기의 윤효정, 조선 후기의 윤선도를 거쳐 지금까지 천여 년의 세월을 이어왔는데요. 저 무수한 빗방울처럼 태고적부터 수많은 개체들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멸종하기도 했죠. 인간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에 비해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생존과 번식 외에 사회와 문화 전반에 있어 아주 복잡한 분화와 변화를 이루기도 했죠. 이 또한 진화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윤효정이 해남으로 들어온 후 가문의 종갓집이 된 노구당으로 가봅니다.
3: 근데 여기 이 집의 첫인상이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담밖에. 저 문이 어디지? 막 찾게 돼요.
1: 아, 그렇네요. 이렇게 정면에 뭔가 딱 둘 것 같은데, 문을.
3: 근데 문이 여기가 이제 길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문이 정면에.
0: 입구가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난 독특한 건축. 해남 윤씨 종가 노구당입니다. 식물학자는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와 노구당 사랑채부터 둘러봤는데요.
3: 오, 사랑채가 수리 중이네요.
1: 아, 근데 안에 뼈대가 보여도 멋진데요.
3: 네, 여기가 이제 사랑채고.
0: 마침 노구당 사랑채는 수리 중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옆으로 길다란 노구당 사랑채는 사실상 건물 두 채를 이어붙인 구조죠.
3: 네,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기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왼쪽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그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들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랑채는 뭐 남자들의 공간이긴 한데 네. 남자들이면서도 또 거기에 장유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의 공간, 여기는 유자의 공간. 이 사랑채는 뭐 이 집안에 그 내려오는 전설로는 그 윤선도, 고산 윤선도가 이제 효종의 선생이셨거든요. 그 효종이 임금이 되고서 윤선도에게 이 수원의 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 하사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윤선도의 이제 증손자가 완전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낙향을 하면서 네. 이 사랑채를 옮겨왔다고는 돼요.
1: 아,
3: 그런데
1: 완전히.
3: 예,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윤선도 당시의 사랑채냐는 약간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옮겨오고 그게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0: 윤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죠. 윤선도의 증손자인데요.
3: 와. 해체돼 있긴 하니까 뼈대가 더 확실히 잘 보이죠.
1: 네.
3: 그러니까 다른 집이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요게 이제 원래는 차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해를 가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왜 이 집에 있냐면은 이 집 전체가 서향을 하고 있어요. 이 주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후에 굉장히 햇살이 뜨겁고 그러니까
1: 덥네요.
3: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죠.
1: 길게 햇빛이 네. 계속 들어오겠네요.
3: 그래서 이제 차양이 만들어졌는데.
0: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차양이 있어 더욱 특이한 집 노구당. 식물학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안채로 이동합니다.
3: 여기는 안채 옆면.

0: 남쪽 면이 가장 좋잖아요. 햇빛도 좋고. 그래서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발코니 같은 거 지금 툇마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 마당이 정면이 아닌 옆구리에 있기는 하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0: 저거 뭘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지붕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2: 구멍이 뚫려 있어요.

0: 송광사 같은 뭐 사찰의 승방이나 이 해남에도 대흥사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역적 뭐 발명품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윤씨 가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걸 쓴 거죠. 가정집엔 잘 없는 모습에 들어가 보실까요? 네. 분위기 좋네요.
1: 네.
0: 마루에 잠깐 앉으실까요?
1: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이 집이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보통은 이제 이 마당이 있고 정면에 있는 게 대청 마루거든요.
1: 네.
0: 이걸 뭐 한자로 정청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안방은 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1: 네.
0: 대청과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방인데, 여기는 안방이 여기야. 이 집은 여기고, 이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대청마루는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깊게. 그래서 이걸 못마루,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마루라고 해서 못마루인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이 못마루고요.
1: 네.
0: 이 대청은 언제 쓰느냐, 제사 때만 써요. 거의. 그래서 재례청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서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사랑방이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례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 뒤로 가면은 이제 선산이 있고.
1: 네.
0: 굉장히 정신적이고 좀 상징적인 축이라면, 실제로 쓰여지는 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청이나는 전부 남향을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상징축하고 실용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럼 하필 왜 서양을 하고 있느냐는 건, 네,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1: 그냥 자연의 수호한
0: 자연의
1: 건가요?
0: 지형이 생기고, 이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경사를 한 마을이거든요.
1: 네.
0: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자연 방위는 또 남쪽이 좋으니까.
1: 네. 실용적인 건.
0: 실용적인 건 전부 남쪽을, 네,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집이죠.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이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실용적 정신에 충만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안동 쪽이나 이런 데 좀 보면 지형이 서양이면 모든 걸 서양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루에 앉아도 덥고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마 해남 윤씨가의 그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그 생물학적으로 DNA?
1: 어떻게 보면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2: 환경에 실용적으로 적응하고 외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해남 윤씨 가옥에는 그들 특유의 개방적인 DNA가 담겨 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윤선도의 정원처럼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의 분화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건데요. 이제 안채를 나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가봅니다.
0: 여기는 이제 고산 윤선도를 위한 사당이고요.

0: 16세기가 이제 어초운 윤여정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해남 윤씨가를 시작한 그런 시대. 17세기는 이 고산 윤선도가 굉장한 그 사회적 지위도 얻고 번영시킨 시대. 18세기는 그 윤선도의 4대 손인 그 공제 윤두서. 네. 윤두서가 드디어 여기다 이제 완전히 터를 정하고 살림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인데, 이 해남 윤씨가가 이제 19세기에 큰 위기가 닥쳐요.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자손의 문제. 맏아들이 없고,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져요.
1: 아, 나들이 예,
0: 동손이 없어져요.
1: 네.
0: 그 이제 겨우 그 들여온 양자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윤광호라는 분이에요.
1: 네.
0: 이 정말 독생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신행을 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아마 16 정도의 그 시집을 왔는데
1: 네?
0: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들도 없는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윤씨가 그렇게 그 종손이 없어지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가문들이 윤씨가의 재산을 엄청 탐내요. 그리고 심지어 관가에서도 관청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워낙 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윤씨가 안에서도 종가의 위상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온갖 뭐 숙부나 막 사촌들이
1: 네.
0: 간섭을 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됐죠.
1: 네.
0: 그런데 이 종부가 이 광주 이씨인데, 이 광주 이씨 부인이 굉장한 여장부였나 봐요. 사업적 수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층층 시야에서
1: 네.
0: 있으면서도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1: 네.
0: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윤두서가 이 집에 살면서
1: 네.
0: 복잡하죠. 이,
1: 네.
0: 이게 식물학만큼이나 복잡해요.
1: 네,
0: 이게
1: 계통을
0: 뿌리가
1: 따라가는,
0: 계통이.
1: 네.
0: 예?
1: 네.
0: 윤두서의 이제 이 동손이 여기 살았는데, 윤두서가 칠남을 뒀다 그랬잖아요. 일곱 형제를. 그 중에 네. 이 네 번째 네. 형, 이 아들.
1: 네.
0: 우리 충청, 그 집안이 충청도에 살아. 그걸 찾아가요. 찾아가서
1: 아.
0: 거기에 칠대 손을 겨우 찾아서 양자로 삼아요.
1: 아이고.

0: 신 공간들이고.
1: 끊길 뻔한 가문을 다시 잊고 번성시킨 건 밖에서 시집온 여성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문을 이끈 윤선도와 윤두서도 모두 같은 가문 안에서 들여온 양자였습니다. 여기에 광주 이씨 부인이 들여온 양자까지 더해져 해남 윤씨의 계통수는 계속된 거죠. 사당의 집이라 할 노구당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로 가보는데요.
0: 이 길, 뭐 사자의 길.
1: 처음 이 집의 터를 잡은 윤효정을 기리는 제실 추원당입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상징적인 거겠죠.
1: 추원당에선 노구당에서 수리 중인 상태로 봤던 차양을 온전히 볼 수 있었죠. 건물 앞에 붙은 거대한 차양이 늦여름의 태양 아래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0: 밤메트커 같이 돼가지고 해남의 다른 쪽에 가면 윤선도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제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어요. 차양이 있어요.

0: 굉장히 드물고, 윤 씨는 뭐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윤 씨가 어머니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1: 차양은 해남 윤 씨 건축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주 이 씨 부인이 처음 닦았을 사당들을 잇는 길이 마치 개통수의 가지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0: 저는 거기서 그 광주희 씨 부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생물에서 모계유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액이 사실은 난자에 와서 정액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난자에 있는 세포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저더 이렇게 난자 크기가
1: 예.
0: 크니까.
1: 그래서 그 난자 안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나 그 식물의 경우는 엽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그 모계 유전만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래서 세포질 자체의 그런 어떤 모계 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까 그 광주희 씨그 부인의 그 얘기도 뭐 갖다가 걸 수도 있겠죠.
0: 네.

0: 그 해남윤씨 집안의 독특한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 건축이나 뭐 그런 양식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어떤 형식들이 부계와 모계가 만나고 뭐 어디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진화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 혼합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사실은 이 집도 보니까 이제 옛날 집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세면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문화라는 게다 이게 흡수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나 사람들의 이런 건축이든 뭐든 살아가는 게다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2: 식물학자는 해남 윤씨의 가옥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조선 후기 해남 윤씨 사람들이 바다를 간척해 만든 풍요로운 농토가 펼쳐진 곳, 해남군 현산면 백보리. 간척지 뒤로 또 하나의 특이한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두서가 노구당으로 이주하기 전 살던 집인 공제 고택인데요. 집은 노구당과 여러모로 아주 비슷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3: 이 집도 여기가 정면, 이게 측면인데 정면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 아마 큰 사랑채가 있었어요. 지금 이 빈터에.
0: 네, 여기 뭔가 허전해요.
3: 예, 사랑채가 있어서 얀채를 막고 미음자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사랑채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역시 그 노구당이랑 똑같이 서양을 하고 있어요. 서양을 하고 있는 이는 앞이 바다고, 바다의 앞에 넓은 들이 이제 간척지예요. 그래서 윤씨 가문에서 저 간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할수 있었고, 간척지인데 원래는 바다를 향하고 있지를 않아야 돼요. 바다는 텅 터져 있는 곳이니까 별로 이 살림집을 안칠 때.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는 산이 있어. 저 산은 아마 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안산을 형성해서 이 집을 좀 보호해 주는 것이어서 저 산과 이 뒷산을 잇는 축이 이제 공교롭게 서쪽이어서 서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집도 그 노구당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너 부분에 마루가 있고, 예, 모마루라고 하는 게 아마 요기 안방이고 모마루가 있는 그 구조는 똑같죠. 아까 보신 대로. 그래서 이건 상징축이고. 그런데 이 아까 들어오다 보면은 남쪽을 향해서 많은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남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안방이 저쪽에 남향을 향해서 있고, 요건 재래청 같이 이렇게 대청은 대청인데 서향을 하고 있는 대청이 하나 있고. 아마 윤 씨가의 그 실용적인 그 DNA가 이 집에도 그대로 있고. 아마 윤두서 선생이 여기 살다가 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그 노구당에다 다시 재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노구당의 환기구처럼 부엌에 X자로 된 환기창도 있었습니다. 공제 고택과 노구당의 독특한 평면 구조와 장치들은 해남 윤씨 건축만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20세기 초 근대기에 지어진 해남 윤씨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윤두서의 일곱 번째 아들이 정착한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역시 비옥한 간척지대로 100여 년된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철아 고택인데요.
3: 여기는 좀 인상이 다르죠. 이게,
0: 밝아요.
3: 네, 이게 이제 아주 근대적인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으니까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바뀐 거죠.
2: 집에 들어서면 우선 사랑채 앞에 정원이 눈에 띕니다.
3: 근데 이 집은 대략 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0: 뭔가
3: 이러다 보니까
0: 분위기가 달라요.
3: 그렇죠. 제일 특징으로 보이는 건 앞에 이 정원을 가꾼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나라는 앞에 정원은 안 가꿔요. 마당을 항상 비워두고 정원은 늘 뒤에 있어. 그래서 후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아마 뭐 서양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당시에 이 유행이었고,

0: 그 유행을 뭐 가감 없이 하여튼 과감하게
1: 네.
0: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런 것도 아마 이 집에 이제 그 동선을 잇는 실용성이나 이런 개방성, 그 외래 문물에 대한 아주 열려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계속 그 DNA가 남아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공제고택이나 이 노구당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지만 DNA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1: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0: 그렇죠. 여기는 한 100년쯤 됐겠죠.
1: 네, 좀
0: 20세기
1: 되게 오래돼
0: 초에.
1: 보이네요.
0: 그 무쇠솥이니까. 굉장히 깊죠. 깊고,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때면 이게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인 거지.
1: 신기하다. 목욕할 맛 나겠네.
2: 100년 전 서울에서도 많지 않았던 목욕탕이 농촌 주택에 설치된 건데요.
0: 이게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는 건데
1: 네.
0: 이렇게 막 방해하는 집은 드물어요. 거의 가지 말라는
1: 철저하게.
0: 집이야.
1: 와, 여기 너무 예쁜데요?
0: 여기 안채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 네.
0: 내외문.
2: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랑채보다 높이 올린 것은
0: 별장채가
2: 다른 집에선 보기 힘든 거였죠. 별도의 문을 통해 꺾어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0: 여기는 이제 마당이 그
1: 네.
0: 노구당이나 이런 데는 좀 컴팩트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1: 네.
0: 넓죠. 넓고
1: 맞아요.
0: 개방적이고 또 인상이 어떠세요? 암채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채를 들어 올렸어요. 그 얘기는 안살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사랑채를 그냥 거의 가려버리고 앞산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전망을 탁 열어버린 게이 집의 큰 특징. 이제는 뭐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집이 바뀐 경우겠죠.
1: 진화됐군요.
0: 진화했다 그럴까? 뭐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뭐 식물로 따지면 좀종 변화가 거의 일어날 정도로,
1: 엄청나게 많이
0: 예,
1: 바뀌었네요.
0: 그런 건데 역시 DNA는 실용성, 그다음에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2: 다양한 외래 요소를 받아들여 진화한 해남 윤씨 가옥을 보니 진화에서 세포내 공생설이나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포내 공생설은 서로 다른 생물들이 합쳐져 진화했다는 이론이죠.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서로 다른 개체 간에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수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면 과연 명확한 계보를 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1: 전그 해남 윤씨 집안의 그 가옥의 어떤 변천사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특별했던 것이 생물에서 뭐 수평적 유전자 이동? 아니면 옛날 뭐 세포 내공생? 그런 이론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3: 물론 이제 생물에서 수평적인 그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전혀 다른 생물들이 한 생물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라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뭐 다른 지역의 요소들이 이렇게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안될 것도 없긴 하지만
1: 그렇죠. 뭐
3: 알겠어요.
1: 딱 들어맞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꼭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딱 다이렉트하게 깨끗하게 한 단일 어떤 형식으로 흐른다는 생각과 달리 그런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나 세포 내공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깜짝 등장해서 흡수하고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말 혼란스럽구나 이런
3: 그러니까 이게
1: 생각.
3: 뭐 유전자 연구만 하면 뭔가 딱그 계통이 세워지고 뭔가
1: 그런 기대를 하죠.
3: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만 가지고는 이 진화를 추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비자나무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뭐 엽록체 유전체 연구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3: 그렇죠.
1: 그럼에도 진화를 생각할 때 정말 혼란스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3: 네.
1: 그때 연구했던 비자나무도 보고 왔습니다.
3: 아, 네.

0: 노구당은 녹색 비가 내리는 집이란 뜻인데요. 시적인 집 이름에 걸맞게 뒤로 사철푸른 녹색 숲이 펼쳐져 있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구당 비자나무 숲입니다. 해남 윤씨가가 가꾸고 일군 숲은 약 500년 정도 됐는데요. 경사지에 수백 년 된 커다란 고목들이 장엄한 풍경을 만들죠.
1: 비자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시식물, 그러니까 솔방울이 맺히는 침엽수와 가까운 식물들입니다. 언뜻 보면 북쪽에서도 볼 수 있는 주목이랑도 닮았는데요. 비자나무는 토레아, 비자나무 속에 속합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개비자나무는 비자나무와 다르게 이 잎사귀의 끝을 만지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나무는 잎 끝이 아주 뾰족해서 만지면 아주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비자나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익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갈색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이 씨앗은 꼭 아몬드와 아주 닮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자나무 씨앗을 동네에서는 구충제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드신다고 하네요.
0: 가지가 역동적으로 뻗은 비자나무의 형태를 보며 식물학자는 또다시 개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마다 다른
1: 관련된 근현종들, 거시식물, 종류들을 아주 짧은 DNA 조각으로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DNA 바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무슨 물건인지 가격이 어떤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으로도 종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고 또 뭔가 규정지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긴 진화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었는데요. 유전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잘 나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0: 자연계는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의 관점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개통수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족보나 건축 또는 문명의 체계도 혼돈의 인간사를 질서 있게 규정하고자 한 일종의 개통수일 텐데요. 자연이나 문명은 과연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를 이루며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는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남 윤씨 천년의 역사. 신생대에 나온 비자나무가 일군 6천만 년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 식물학자. 이제 8천만 년 전, 더욱더 머나먼 중생대의 흔적을 쫓아가는데요. 황산면 우항리에서는 지난 1996년 지층 사이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로 보호각이 세워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젠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진화의 생생한 현장인데요.
2: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하늘을 갖다가 날아다녔던 하늘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룡들의 발자국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이게 새의 발자국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인룡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룡과 새가 한데 어울려져서 공존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1: 어떤 새였을까요?
2: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현생 오리의 조상이 되는 새가 같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오리의 조상.
0: 진화의 역사에서 특히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거기엔 생명의 의지와 질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식물학

0: 이제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 선생님 여기 그 용광류의 발자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거기가 좋겠네요. 네. 생명체는 구조와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건데 그 나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2: 네.
1: 뭐일 것 같아요?
2: 방향.
1: 나아가는 방향.
2: 방향. 뭐 자연 선택, 적응 이런 거 막 했지만 예.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랜덤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1: 예, 무작위로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0: 단순한 것에서 다양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서만 살다가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생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뭍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고 싶어.
1: 도전해보겠다.
0: 아, 하는 꿈을 가진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같은 종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1: 그 꿈을 가진 생명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 만

0: 정말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수많은 네. 실패가 있었을 거다.
1: 네.
0: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겠죠.
1: 저보다 훨씬 진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 사탕을 뚝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이 막 오잖아요. 개미들이 막 그걸 먹다가 어떤 애는 그게 막 진에게 막 해서 너무 먹다가 죽고 거기서 어떤 애는 잘 먹고 집에 가고 어떤 애는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그렇게 서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진화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
1: 되게 뭔가 그냥 방향성 없이 다들 흩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다가 어딘가 도착하는 애도 있고
0: 압축하면 그렇지.
1: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2: 생물학자는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꿈을 향해 나아간다며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진화에 있어 생명의 의지와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식물학자에게 진화는 단지 무질서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진화하는 게 더 좋은 결과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질서냐 혼돈이냐, 진화의 실체에 관한 인간의 의문과 탐구는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식물학자는 스승과 작별하며 연구실 근처에 백송으로 안내하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서울 제동 백송이
1: 훨씬 큰 것 같아요.
2: 진화의 개통수처럼 멋지게 갈라져 있죠.
1: 과연 진화란 뭘까요?
3: 진화 멋있는 말이긴 한데
1: 다들 좋아하죠.
3: 진화는 간단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화를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기반으로 해야 이 지구상 많은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거 설명할
1: 그렇죠.
3: 수 있거든요.
1: 다 달라지니까.
3: 네, 네. 네. 그래서 생물들의 변이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네.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1: 저는 예전에는 진화는 그냥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3: 네. 그냥 무작정 생물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1: 어릴 때는 그냥 흩어진다 생각했어요. 네.
3: 그 자기 환경에 네.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네.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환경도 엄청 중요했을 테고 그 환경에 적응한 종들은 보다 많은 자기 종족을 퍼뜨려서 보다 많은 가게를 더 번성시켜서 네. 이렇게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네. 갈라지게 했을 테고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소멸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1: 전쟁의
3: 그런 절멸 종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데 와서 신박사하고 이런저런 진화 얘기를 했는데
1: 네.
3: 이제 뭐 곧 떠난다고 하니까 가서도 네. 열심히 특히 네. 이제 건강에 유의해서
1: 네.
3: 잘 지내다가 다시 와서 봅시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같이 네. 백송도 보고.
3: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3: 나도.
1: 네.
3: 하여튼 뭐 건강을 제일 우선 걸로 해야겠지.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2: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지는 학문의 계보도 전통을 잇되 조금씩 변화하는 진화와 유사할 텐데요. 한옥 연구실에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1: 지금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8월에 보길도에서 채집한 여름의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오늘 삼천공원에서 가져온 가을의 식물들이죠. 사실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인 식물들이 점점 단풍이 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대지로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한 개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개체들이 있는 종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런 이렇게 싱싱하던 초록색 식물들이 나중에 물이 들고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단풍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꽃이 피면 작년에 핀 꽃이 또 피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꽃들이죠. 다시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식물학자는 여름의 황칠나무 잎사귀와 가을의 복자기 잎사귀를 수채화로 그리는데요.
1: 우리나라 단풍나무과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자기는 아주 구별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단풍나무나 단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잎자루에 잎이, 잇몸이 하나만 있는데 복자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엽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풍나무과에서 이렇게 소엽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복장나무와 복자기죠. 복장나무와 복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다면 복자기죠. 얘는 틀림없이 복자기입니다. 이건 여름에 채집한 황칠나무의 잎입니다. 황칠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란 잎이 있고요.

0: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라지는 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소엽들이 갈라져 있는 목자기에 비해서 황철나무는 하나의 잇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인맥을 관찰하다 보면 더 쉽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식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긴 진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각 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맥을 가지는지, 형태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때 간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려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린 그림들을 좀 골치 아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신경 쓰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식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인맥이 어떻게 갈라지고 몇 개의 인맥이 있는지가 종을 분류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각의 종들이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다 보면 이것이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 식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아주 산만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색이 초록색을 침범하고 있네. 정말 가을이 여름을 침범하고 있네. 이제 여름은 가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황철나무와 복자기 색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자연의 색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 황철나무 잎의 빛바랜 초록색과 빨갛게 변해가는 복자기의 잎엔 시간의 흔적이 담겨있는데요. 미완성인 그림은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죠.
0: 어느새 해가 다 져가지고요. 오늘 1일 제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과 가을의 색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거대한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흔적과 시간들. 이제 식물학자와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전통을 이으면서도 외래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변화한 북촌의 한옥들. 또 하나의 진화의 흔적이라 할 북촌의 어두운 거리를 식물학자가 걸어갑니다.

11월 늦가을의 삼청 공원. 식물학자가 바라보던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거의 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광합성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숲은 곧 앙상하게 변하며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찬란했던 여름도 돌아오겠죠. 식물학자가 감탄한 북촌의 미음자 지붕들. 이렇게 보니 정말 생물의 세포 조직 같죠. 식물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태초의 생물에서 이런 건축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며 반복과 변화를 거듭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돌연변이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 매일 새로운 계통과 질서를 찾으며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로 허물어지더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과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표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

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7에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딱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1: 103,
0: 104, 106마디. 아, 제가. 띠단다,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기대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자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국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돌, 흙, 실, 대나무 등 자연을 품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국악의

이란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과 같은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스쿼트와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아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꿋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봐서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5.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늘려줘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 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어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어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복부 안쪽에 있는 주요 장기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 회복과 활기를 더해주는 파르브리타 파르스바코나사나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면 좀 더 좋습니다.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밀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십니다. 왼쪽 어깨 천천히 밀어내고 손을 모으는 힘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내쉴 때마다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고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늦간을 열어주시고 왼팔로 무릎을 넘기실 때 손이 바닥에 닿도록 누렇게 봅니다. 팔을 밑에서 위로 쭉 뻗으면서 사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무릎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손끝만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비트는 동작은 복부에 자극을 줘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근육 결림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몸이 축축 늘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원기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0: 국왕을 불러서 지내라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미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미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듣는 겁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언제다가 하실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